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무심함 대신 미소와 배려를 선택하게 하소서. 분노 대신에 온유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해 대신에 이해와 사려 깊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무기력함 대신에 즐거움을 선택하게 하시고 불만 대신에 더한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선택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감사의 조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담비님,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행복님, 아 훈디 신났네 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생일 맞은, 6주년 생일 맞은 날 도저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곡 시편 21편에 맞춰서 또 같이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난입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많이 높네 이 곡이. 역시 가수는 가수다. 이런 생각하면서. 닉네임 머루님,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덕분에 한 주가 신나네요 하셨는데, 이 코너가 원래 매주 화요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많은 곡들을 같이 고백하다 보니 약간 소재 고갈됐달까? 많은 곡을 불러가지고 잠깐 지금 쉬어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구름산책님, 2부에서 뵙죠. 이 멘트가 왜 이렇게 웃기냐 하셨는데, 안 오실까봐 제가 마이크 열고 난입해서 2부 안 오실까봐 꼭 뵙자고 또 멘트를 했네요. 행복한 수선화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셰런수님도 출첵하시고, 은정님, 우리 부살렐님 감사합니다. 호랑이 스포츠님, 신나는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샬씨와 매일 아침 함께하고 있고요. 처음엔 9시 되면 옆집 아당으로 움직였는데 언제부턴가 10시 샬씨가 다 끝나고 나서야 옆집으로 어머나, 어떤 마음에 어떤 그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계기? 우리 아들의 사연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아, 사연 소개. 그치. 옆집은 사연도 많이 오죠? 근데 우리도 많이 오는 편인데. 또 잘 또 소개하게끔 읽힐 만한 또 사연을 남기시나 보다. 아들과 함께 감사한 추억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6주년 축하해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아싸라비아 님도 6년 전엔 제 나이 40대 초반. 아, 날라 댕겼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네요. 셋째가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10주년엔 첫째가 군대 제대할 때쯤 돼 있겠네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건민준 모두 건강하길 이라고 남기셨고, 닉네임 아날로그님, 제 삶의 루틴에 들어온 샬씨 축복해요 라고. 고맙습니다. 샬씨를 또 끼워주셔서. 샛별사랑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 사연을 다 뭐 소개하기가 벅찰 만큼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아, 우리 미나짱님, 훈디 얘기를 듣다 보니 한 13년 전인가 그때 저 청년 시절 CCM 캠프에서 함께 모여갖고 조잘조잘 아지트처럼 모였던 그날들이 생각나네요.

시절. 아, 진짜 빛났던 보석 같은 시절이다. 예. 저는 지금은 결혼을 했고요. 아이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었던 그 시절, 그때 애청자분들, 그 지체들은 잘 지내려나 궁금하다. 저처럼 훈디가 만든 아지트로 다시 찾아

갖고 팀 나눠서 막 구호 정하고. 아, 저도 30대 시절이었고 그때는 밤 12시가 넘어도 피곤하지가 않았던 시간입니다. 레드 트레인님도 매일 성경 묵상하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쭉 함께해요 하셨고, 다솜님도 와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9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할게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AJ 월십,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임성규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강명식의 천국 있으니 AJ 월십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까지 전해드렸어요. 분당에 지금 비 쏟아집니다. 인숙님 남기셨는데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오전 아침부터 지금 비가 시작이 되나 봐요 벌써. 아직 방송국 주변 목동은 그냥 바람만 좀 불고 흐린 하늘.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우산 쓰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비는 오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홍님도 와주셨고 아 오랜만에 아, 찬양 들었습니다. 2% 부족한 게 더 좋네요. 아 같이 찬양하실래요? 제가 난입해서 부른 거. 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님. 아침마다 늘 고마워요. 근무지 도착.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샬롬. 우리 본보로범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은 제 시간이 1시간 24분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갑니다. 신나요. 음악은님도 와주셨고. 우리 한나처럼님도 출첵.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김민수의 다윗의 노래 듣고요. 강성은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두 곡 들은 다음에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오래전 은퇴 장로님 발인 예배 순서에 따님의 송별사가 있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젠 천국에서 좀 쉬세요. 모두들 눈물을 흘렸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남다르다는 점에서 더 애틋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수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 사랑을 더 묵상하게 되었다. 혼자 되어 교회 섬기는 재미로 살아가시는 어머니와 곧 목회 은퇴를 앞두신 장인 장모님을 가까이 뵈면서 갖는 생각이다.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공감되는 현장이 바로 부모 사랑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예배에서 작은 선물을 드렸고 이후 경로 잔치를 열어 정성껏 모시려고 한다. 부모 되었다는 것 하나로도 그 수고는 존중되어 마땅하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 그냥 되겠는가? 하물며 평생토록 부모 사랑의 짐을 지고 사신 어르신들은 더 존경받아 마땅하다. 물론 젊은 부모들의 그 수고에도 격려를 보낸다.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김수지 아빠의 노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2부에서 함께하는 코너 샬롬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장봉생 목사님의 칼럼 부모 사랑이라는 글이었어요.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냈고 어제를 어버이 주일로 보낸 교회가 많을 텐데 다들 이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 마음, 요 다짐을 우리가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2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7666번님, 아니 사과폰은 왜 알람 설정이 안 된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갤럭시폰은 되는데 아이폰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0131번으로 훈디 작가님 경주의 지금 날씨입니다. 청소하다가 한 컷 좋은 날 보내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경주는 와 여기 너무 녹음이 짙고, 예, 하늘은 뭉게구름 막 둥둥 떠다니고 그 약간 풍력 발전하는 그거죠. 약간 바람개비 비슷한 대형 풍차 있잖아요. 그거는 쫙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그 평화로운 또 한 장면을 담아주셨네요. 아, 눈이 시원합니다. 지금 눈이 시원해져. 지금 서울도 해가 떴어요, 다시. 예. 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고요. 먼저 우리 0864번으로 와 샬롬 CCM 생일? 나도 오늘 생일인데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하고 좋네요 라고 자축 사연 주신 우리 0864번님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이브라함님께서도 저도 오늘 생일인데 샬씨도 6주년 축하하고요. 어쩜 이렇게 인연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이브라함 선미님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닉네임 사기우님께서도 오늘 저도 생일이에요. 항상 같이 한 세월이 벌써 6년이라니 처음 샬씨를 만나고 지금까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요. 많이 축하하고 저도 축하해 주셔요 남기셨는데 우리 사기호님도 축하합니다. 후후. 자 이외에도 오늘 5월 11일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김광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들었습니다. 우리 박재용 님도 6주년 축하합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이고 또 아내의 생일이라서 겸사겸사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 오늘 또 특별한 날 맞고 계시네요. 우리 아내분의 생일 축하합니다. 닉네임 우리 사랑님도 6주년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뭐 앞으로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겠지만 저와 혜영 작가 변함없이 이 하루의 시작 이 아침을 같이 여는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 되도록 마당 쓸고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앞서 이세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와 송정미 씨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웃자.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조용히 외우면 행복이 살며시 내 곁으로 걸어옵니다 하셨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웃자. 네, 좋아요. 웃자, 오늘도 웃자. 하은하지만 김진아님께서 오늘 222회 출석체크, 왠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시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청곡 써주셨는데 피아 버전은 없네요. 음원으로. 그래서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게요. 파리가제트님 오늘 좋은 날. 셀리와 저의 결혼기념일 24주년 됐습니다. 셀리에게 항상 고맙다고 온디님이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시는 드문 케이스죠. 참 좋아요. 아니면 그 한번 오늘은 살짝 인증해 보실래요? 우리 부부예요. 모르셨죠? 우리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살짝 손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두 분 같이 축복송 와주세요. 8106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주말에 딸이 와서 함께 자고 38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남산 산책도 가고 명동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헤어졌어요. 딸이 명동에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우리 딸 힘내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살자꾸나 하고 응원사연 보내오셨습니다. 38개월 된 손주 사진이 그 잔디밭에서 정말 열심히 힘차게 뛰어노는, 그런데 가끔 뒤돌아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또 행복한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를 꼽는다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외쳐드리고요. 자, 찬양은 우리 오늘도 멋지게 행복 선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강찬과 조찬미가 부르는 행복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From God,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또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아비가일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찬양 듣고 소개해드릴게요. 수프로우님도 일찍 오셨는데 역시 찬양 듣고 소개해드릴게요. 남궁 송옥 손유나 장윤영이 부릅니다. 그 사랑 노래해.

남궁성옥 소유나 장윤영 그 사랑 노래해였고요. 이 곡은 수프로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일찌감치 신청곡 남겨주신 곡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분께 올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날이 꾸물거리고 곧 비 소식이 있으니 항상 기분 건강 잘 챙기셔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중부지방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우박? 예,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돌풍, 우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우산도 잘 챙기시고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존영, 배영호의 감사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가족 말씀드렸더니 블루딱따구리님께서 띠띠사랑과 자매지요 하고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 32주년 맞이해서 희민이 승맘님께서 아오모리현 도와다시에서 여행 중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참 좋네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남편, 언젠가는 믿음으로 기쁨 나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또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여행도 같이 가시고 고맙다, 고생한다 이거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거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 님도 열흘간의 쉼이 끝나고 일상 복귀하는데 5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아, 조금이라도 남겨진 봄을 누려봅니다. 아자아자 하셨어요. 신청하신 머리맡에 라디오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찬양 존영의 감사 그리고 시와 그림 임재 희민 희승맘님 여행 안전하게 끝까지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시와 그림 임재, 또 앞서 존영, 배영호의 감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씨 덕분에 이 곡을 일부 끝곡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형진 시편 147편을 노래한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연주곡도 레인보우 준비해봤어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나무호가도 주님을 장지영님께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 나무호가도 주님을 유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을 김진아님께서 신청하셔서 이 곡 음원 있냐고 살짝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부에서 아, 이 곡은 음원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신청곡을 남기시거든요. 피아워십 곡이 워낙 많이 요즘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의 매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전해드렸어요. 추억님께서 축복송이 시작이 되면 벌써 아침 10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오후에 들려오면 오후 2시가 지났나? 밤 자정에 또 만나잖아요. 아 이제 잘 시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들어도 편안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게요. 5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선물 사고 선물 뭐 이렇게 고르고 사고 드리고 하다 보면 지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멋진 표현도 해주셨어요. 자, 찬양 신혜숙님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여러 신청곡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예수 산소망 준비했어요. 박종수님께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시며 주의 길을 가리 주예수 내 산소망 하느님이 찾으신 한 사람 아멘 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은 정말 갓생산다 이런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줌바하는 최권사 권사님 되셨고 줌바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뭔가 그 인생을 활기차게 사시는 요 느낌이 딱 있단 말이죠. 있는데 사연도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잘 표현을 하셔서 쓰실지 이 표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마음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글을 올려요. 남편이 4월 30일자로 33년간의 긴 직장 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깊은 시간을 기념하며 남편과 딸이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답니다. 약 3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300km 맞죠? 예, 남편에게는 마무리의 길이.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일 후에는 리스본에서 저도 합류하게 되는데 긴 여정이지만 6주 동안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임재를 깊이 느끼며 감사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다가 문득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무리의 시간, 산티아고 순례길. 굉장히 긴 여정이어서 정말 도전하시는 분들도 멋지지만 그 과정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합류하셔서 그 시간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족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멋진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고 나서 또잘 정리된 그런 여행기를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다가 문득 이 곡이 떠올랐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딱 어울리는 실제로 이 남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해서 종종 CCM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는 예,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곡일 겁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아미의 터치, 또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네,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줌바하는 최건사님께서 만나로 사연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삶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죠.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이어봤고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전해드렸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사연 듣다 보니 저희 목사님도 안식년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계세요. 한 달 조금 넘는 일정으로 가셔서 6월 4일에 돌아오시는데, 걷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길 빌어봅니다. 0164님께서 이제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자, 2949님께서는 예수 나의 치료자 신청곡, 앞서 아미의 터치를 전해드렸는데 곡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평생 일만 했던 친정오빠가 심장마비로 수술 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다시는 심장마비 안 오도록 예수 나의 치료자도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또 사케오님께서 생일인데요. 요즘 내 편과 주말 부부 주말에만 보고 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친정아버지 치료차 서울 다녀오느라 못 만났어요. 요즘 서로에게 조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길 더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리라 믿어요 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토닥토닥 위로를 전해드리며, 마침 배상진님께서 위로라는 곡을 청해 주셔서, 자 먼저 텐트메이커스 예수 나의 치료자 송재홍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다미가 부르는 위로 이어갑니다.

다미의 위로라는 곡이었어요. 저희 뒷부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 곡이기도 한데 오늘 마침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들어봤고요. 텐트메이커스 송재홍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전해드리며 함께 짤막하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미용실에서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는 찬양 들으며 가게 오픈하고 있어요 하시며 사랑님께서 이번에 권사로 선출되셨대요. 오! 사랑 권사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항상 더 겸손하게 충성과 봉사 다짐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이렇게 멋지게 새롭게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신 사랑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또 김명수님 와주셨어요. 신청곡. 범사의 감사님도 신청곡. 찬양과 바람과 햇살이 모두가 다 은혜로 느껴진다고. 이 밖에도 신청곡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아시죠? 제가 이삭줍기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오늘 끝곡은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잭 캔필드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찬송은 세상 풍파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큰 위안을 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만 믿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1834년 에드워드 무트가 작사하고 1863년 브래드베리가 곡을 붙여 완성한 찬송인데요. 작시자 무트는 어느 날 아침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체험을 주제로 한 찬송시 하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언덕을 오르는데 문득 이 찬송의 후렴 가사인 주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내용이 떠올랐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바로 그날 4절까지 가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모트는 킹이란 형제를 만났습니다. 킹은 모트에게 아내가 매우 아프니 잠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아픈 아내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트는 자신이 써두었던 시를 들려주었고 이들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나눕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의 남자 주인역입니다. 영화 그 배트맨 비긴스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죠. 참 멋진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일 때문에 넘어지고 사랑 때문에 넘어지고 또 사람 때문에도 넘어지고 내 마음 하나 뜻대로 안 돼서 혼자 주저앉을 때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넘어지는 시간이 꼭 실패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져 봐야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넘어져 봐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지도 보게 되고 넘어져 봐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더 분명히 느끼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네. 김명식, 조화문, 조화문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네, 시작됐습니다. 이 1부 첫 곡이죠. 2부래. 네. 오늘도 사랑으로, 네, 2시간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달려오시고 함께 해주세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과 음악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4548번님, 힘내시고, 힘내시면 바로 주님이 힘내려고 딱 일어나기만 해도 주님이 확 그 겨드랑이 밑으로 확 안으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네. 잘 견뎌내서 오히려 더, 예, 정말 고난이 유익인 걸.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과, 예,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에게 다다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도착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오시는 거니까 은혜가 올 통로가 지금 준비되신 거죠. 네. 아자, 네, 아자, 힘내세요. 언제나 느낀 하나님의 손길, 네,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쁜 아님, 저도 완전 공감해요. 그리스님,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야, 혼자가 아닌 나, 7,008기!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패스하자님, 파주 비예보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도 약간 비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에너지님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하시면서, 그저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고윤희님, 점심 식사 중에도 이렇게 중간에, 아유 정말, 예, 이 정도 돼야죠. 애정이. 예. 어서 오셔서 우리 하이파이브하고 같이 걸어갑시다.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늘 언제나 해외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무지하게 고맙습니다. 자, 합창 정말일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네, 많은 사람이 함께해요. 그리고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오늘 2부에 또 아주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십니다.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제가 지금 제게 틀어져 있어요. CBS 앱이. 제가 이렇게 CBS 애청자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차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떠요. 참.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시고요. 함께해 주세요. 딸기 바구니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일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데 어느 날부터 AI를 이용하여 자신이 혼자 성경의 원리를 공부한다며 카톡으로 어마무시한 분량을 캡처해서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기다려보라 하고 저희 카톡 때문에 언짢아요 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네네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그렇게 AR 통해서 온대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가네요. 방송이. 네, 제가 한 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네. 아, 됐다. 컴퓨터에서 방송이 켜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AI가 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죠. 거짓말도 무지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없는 정보를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정보가 없을 때는 막 이상한 정보를 갖다 끌어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 시대가 어떻든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그죠? 너무도 우울한 하루 스터디 가는 길 너무 우울해서 영화를 보며 갈까 하다가 결국은 사평로에 들어왔어요. 역시 찬양의 위로가 최고입니다. 오뉴님 무슨 일일까요? 아이고 토닥토닥.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토닥토닥입니다. 살면서 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만은 결국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거는 기쁜 일이 아니라 네.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어려운 일을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 알지 아는데 그 정도 기쁜 일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정말 잘 되는 가운데도 자랑하지 않는 건요. 그 사람이요.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올바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때의 마음을 알고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를 멋지게 만들 겁니다. 예. 빙고 아멘이지 신문이 참 아멘 두 글자 나 빙고도 괜찮아요. 뭐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네, 아멘 두 글자 무지막이 많이 올려주세요. 방송을 늘 듣지만 농사일로 바빠서 사연 못 보냈지만 늘 응원합니다. 송인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합니다. 카톡 알리기 하는 분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자 카톡 알리는 방법은 레인보우 앱에 제 느끼하고 멋있는 사진 꽃무늬 사진 네, 저는 꽃무늬 그 분위기 있는 꽃무늬 남방이라고 그러나요? 좋아합니다. 셔츠를 그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을 누르시면 카톡방에 가 있게 되고요. 가게 되면 개인이나 전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면 그냥 누르면 가게 돼 있어요. 눌러서 딱 찍으면 그 사람을 그 방을 그 다음에 그것만 보내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밑에 간단하게라도 주유포유 방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양쪽 귀를 눌러 캡처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받는 그곳에 보통 문자 메시지 받는 란에 이름을 제일 위에 이름을 개인 이름을 쓰는데 저희는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7997 이게 조이포이 번호예요. 이름이에요. 샵 7997로 받는 사람 이름을 쓰신 다음에 밑에 오셔서 글 남기는 곳에 사진이 캡처된 방에 들어가서 그 사진 캡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장까지 온다면 DJ는 그냥 날라요. 기분이 너무 전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주이후이를 내가 들어가 있는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거하시고 있는 곳에 누군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저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포천 한마음교회 고성준님이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레이스님 밥 먹다 빵 터졌어요. 밥 먹다 빵을 왜 터트려서 또 드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예람워십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한이 장한이 사모의 네, 동행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흐리고 어디선가 비가 오겠죠? 네, 그런 날 비가 좀 많이 와야 돼요. 너무 정말 예, 그 건조해진 네, 날씨에 진짜 예, 꼭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7016번님 오늘 입양의 날이라고 하시네요. 그런 날이군요. 오늘. 아, 입양. 입양이 제일 안 되면 다 부모 밑에 살면 좋은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사이에 있으니까 또 입양을 해주는 분들도 꼭 있길 바랍니다. 쉬는 날이라 시원한 바다 보면 힐링 중입니다 하셨는데 부산이신가요? 네. 하나님 부르심 잘 들으셨죠? 아, 지난번에 오솔향님이 글 쓰신 것 중에 너무 그냥 기분 좋은 글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는 못해드리고 계속 밑에 있다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솔향님이 시인이잖아요. 네. 산수유 개나리만 샛노란 줄 알았더니 개울가의 지천으로 노란 애기 똥풀꽃. 어느 애기가 응가를 했길래 지천에 피었구나. 민들레진 둔덕 위엔 고들빼기마저도. 산책길에서 만났지요. 노란 꽃들을 하시면서. 아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아짐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태연 씨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똑같은 데가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냐는데 저희 어머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공감이 하나님은 예수를 만한 공감이잖아요. 근데 어떤 치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삼일절님이 지난번에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 중이시고 또 열심히 운동 중이신데 글이 올라왔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 감히 살아갈 수 있나요? 글을 올리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 조직 검사 결과 나왔는데 2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1기 말로 나왔다고 선생님들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감사. 그래도 방사선 치료는 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예, 좀잘 버티고 건강도 좋으셔야 또 그걸 잘 버텨냅니다. 힘내세요.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카톡 알리기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잠시 멈춰졌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 조금 시간 내주시고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아니면 카톡을 보다가 생각나는 분에게 제 사진 밑에 노란색 꼭 눌러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캡처한 사진을 샵 7997이죠. 받는 사람이 샵 7997로 보내주시면 커피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바다님이 엄마께 드릴 카네이션. 어버이날 좀 지나서 왔네요. 꽃바구니가 늦었지만 오늘 왔어요. 부모님 은혜 늘 감사해요. 야, 그럼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자주 자주 말씀 사랑한다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엔의 더 로드 그리고 하덕규입니다. 자유.

네, 좋은 씨앗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소피아님, 환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생명숲교회 갔었거든요. 상도동에. 우리 애청자신데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하시면서 달려오셨어요. 어제 주일 상도동 생명숲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곡 해도 될까요? 당근이죠. 네네. 어제 집회에서 처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은혜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이야 진짜 반가웠어요. 원사님 너무너무 반가웠고 저도 15년 만에 예, 정말 그 교회를 갔는데 아, 저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더 부흥하고 네,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행복하길 바라고요. 소피아님 권사님 그 같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희 후에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가셔서 수요일이나 주일날 깔았어? 목사님이 그 가라 그랬잖아요. 아 이러면 가셨나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죠?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장로님 두 분도 너무 멋지셨어요. 제가 두 분만 뵌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분들도 있겠죠.

인사해 주십시오. JB꽃님도 출근길에 들어오셨네요. 아, 친정엄마도 그런 은사가 있어서 다른 분들 기도하면 그 부분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감사한 은사지만 딸은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아프진 않아. 확실히 아들은 무디어. 에이 참. 참 하나님의 은혜 초롬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우리는 마치 궤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탄환처럼 실존 속에 발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이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고 우리의 위치를 이 세계 속에서 선택하도록 운명적으로 강요받았음을 느끼는 것이다. 낙담하여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0: 보자기에 빠진 경우조차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제 선거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하네요. 이당 저당 저쪽 이쪽 그런 거 제발, 한 민족 한 가족인데 자꾸 나뉘어지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뽑고 사람을 낙선시키지 말고 그냥 참 좋은 사람, 겸손하고 성실하고 한자리 잡아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역할을 맡아서 정말 이 땅에 어려운 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맡은 기간 동안 희생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그 다짐으로 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분별, 그걸 뽑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인데 우리가 너무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주님,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아니 올바로 살아야 분별력을 갖겠죠, 하나님?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며 이번에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아니 이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되도록 6월 3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QTD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옆에 제 좌정하고 계십니다. 좌측에. 카톡 알림 계속해 주세요. 네, 여러분 카톡 알림 계속해 주시면 DJ는 힘이 납니다. 누군가 더 듣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나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애청자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조이포이는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3757번님은 사진을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장미 축제에 가신 것 같아요. 백만송이 장미원. 야, 보기 너무 좋네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보물1호님이 새싹이신데 어제 저희 권사님 소개로 첫 출첵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보물1호시네요, 정말. 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은하수 구슬옥님이요. 단장님이 어제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에 세 명한테 CBS 주의후에 알려줬어요. 어제 첫 출첵했답니다. 닉네임, 이분이네. 보물 1호. 야, 바로 오셨어요. 후니지님 맘님. 백년 산 여신님. 세상에. 다 오셨었는데, 진짜. 후니지님 맘님. 와,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완전. 은하수 구슬옥님. 알라뷰, 알라뷰, 알라뷰.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도 1분도 쉼없이 CBS 레인보우 집에 틀어놓습니다. 집에 없을 때가 많아 농담삼아 고양이가 가족 중에 젤로 신실할 거라고 계속 틀어놓으시나 보다. 어떤 집 가니까 진짜 그냥 방송을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찬양이 계속 이렇게 틀어주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 집이네요. 방학 맞아 잠시 귀국한 딸과 남편과 셋이 점심 먹는 시간이라고. 야, 진짜 좋으시겠다, 이태님. 뭐, 지금 완전 행복한 시간이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역시 찬양은 힘이 난다고 감사 에너지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맞추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냥 노래를 틀어드려요. 제가, 가수 이름은 당연히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엄마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 5월달이잖아요. 엄마. 이러면 가슴이 탁 또. 네.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에요. 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이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이름을 지금 올려주세요. 선물이 갈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를 송정미 사모라고 하시는 건 너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0: 아마 목소리를 아예 듣기 전에 그냥 글을 올리셨군요. 아, 죄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클레란스님. 목소리 너무 다르죠? 네. 이거 송정인 사모가 안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소리를 더 좋아. 자, 정예원 엄마의 노래였습니다. 정예원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뭐 거진 4만 2천년 만에 네. 만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0: 네. 네. 네네. 어떻게 그동안 우리 네. 못 본 사이에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1: 뭐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0: 아, 다 있었겠죠. 네, 뭐. 네. 저도 있었으니까. 네, 네.
1: 네, 네. 또 새 앨범 들고 다시 네, 나왔습니다.
0: 이야,
1: 네,
0: 얼마 네. 만에 나온 앨범이에요?
1: 11년 만에.
0: 11년 만에.
1: 네.
0: 이야,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요.
1: 진짜 오래간만에 네, 네, 네. 네, 나왔어요.
0: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당사자 앞에서 얘기한 그렇지만 전 정예원 씨가 이 찬양사역자 중에는 참 예술성 깊고 좋은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좋아하는 후배인데, 직접 곡 다 쓰시는 거죠, 보통?
1: 네, 이번에도 네. 다 썼고요. 작사, 작곡 네. 다 했습니다.
0: 아, 보통, 뭐로 작곡을 해요? 피아노? 기타?
1: 보통은 피아노로.
0: 보통 얘기하면 네네, 피아노로 네네, 하고.
1: 건반으로 하고요.
0: 네. 네네.
1: 먼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둔 그런 글들이 있는데 네. 그 글들 중에서 좀 이런 것들 나누고 싶다 하는 것들은 조금 가사로 네. 변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좋죠. 이제 네, 건반으로.
0: 그래서 글들이 더 참 예, 가사들도 깊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처음 맞추신 분이 신영균 권사님. 아시죠? 신영균 권사님.
1: 네네.
0: 네. 하호님은 소향. 아니, 그냥 막 던지네, 막 던져, 진짜. 야, 이분은 진짜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전지현 닮으신 정예원 찬양사역자. 구기만, 김하나, 너 진짜 맞는다. 네. 아, 그래도 전지현과

0: 아는 상관없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네. 야, 정현 씨는 언제 몇살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도 몰라요, 그걸요.
1: 저 20대 초반에 그때가
0: 네네.
1: 이제 막 2000년도 초반.
0: 그럼 몇년 됐냐고 물어보면 나이가 나와서 안 되겠죠?
1: 네네, 안 됩니다.
0: 이거 2000대 초반이라고 했어.
1: 네네네. 아주 어릴 때 시작했죠, 제가.
0: 아, 그렇군요.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동기나 계기나 아니면 어떤.
1: 근데 뭐, 제가 이제 찬양팀에서 계속
0: 네.
1: 찬양을 했었고, 또그 당시에는 너무 찬양 사역자님들의 찬양이 교회 깊숙이
0: 들어가 있을
1: 들어와서,
0: 때죠.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막
0: 아.
1: 그 콘서트 한다 그러면 진짜 안 믿는
0: 달려가고.
1: 친구들까지 같이 막 우르르
0: 그 당시에.
1: 달려가던 그
0: 아.
1: 시기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저희 그때 막 IMF 오고 막 그래가지고
0: 네.
1: 저희 집도 정말 정통으로 그 바람을 맞아서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뭔가 소망을 찾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좀 꿈꾸게 해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CCM 기획사를 돌아다니며 오디션을 봤었죠. 그래서 그때 있었던 L기획이라고
0: 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1: 러브가 있던 그
0: 저와
1: 팀.
0: 함께 있던 그 조, 아,
1: 네, 거기에.
0: 조전도사님.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전 그거 몰랐네요.
1: 그러셨구나.
0: 네, 제가 아는 건 제가 다설할 때그 계속 보냈는데 다 대답이 없어가지고 화냈다고 했던 김인식 목사가 저 맞는 저는 이제 몰랐고 네 그랬던 게아 그리 추억이 그렇게 시작이
1: 네, 벌써. 네, 근데
0: 됐군요.
1: 연습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뭐 앨범을 내거나 그러지는
0: 아
1: 못했고요.
0: 그래요.
1: 왜냐면은 그분들도 이제 듣보잡이고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쓸수 있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선배님들 공연하시는 거 많이 따라다니고 집회하시는 거 보면서 배우고 그러다 시간 지나서 뭐한곡 게스트로 한 곡씩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6년 후에 1집 앨범이 나왔죠.
0: 아, 그래요.
1: 네.
0: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 기억나세요? 본인이? 음반으로 나왔나요?
1: 네, 1집에
0: 네.
1: 수록되어 있어요.
0: 그게 뭐예요?
1: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0: 어떤 노래를 해보세요. 노래를 자. 처음 작곡한 노래를
1: 생각이 안 나요.
0: 노래도
1: 네. 이게 무슨 일이죠?
0: 혹시 46년생 아니세요?
1: 아이, 그러니까요. 이제 큰일 났어요,
0: 아
1: 정말.
0: 근데
1: 네네.
0: 이제 그 시작된 나이예요.
1: 아, 그럴까요?
0: 그거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1: 근데
0: 저는
1: 요새
0: 30대 중반부터 그랬어요.
1: 아직 이거저거 많이 찾고
0: 네, 뭐 일상의 기적은 정말 예,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진짜 많이 많이 틀어준 그래서 뭐 이렇게 베스트죠, 베스트 중에 베스트 음원입니다. 그 곡을 너무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 새 음반을 가져오셔서 새 노래를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첫곡뭘좀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첫 곡은
0: 네.
1: 살아내는 건이라는
0: 어떤
1: 곡인데요.
0: 뭐이 나이 돼서 이제 좀 느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막 어떤 날은 막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도 있고
0: 어떨
1: 그렇지만
0: 때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1: 네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는 힘이 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고 그것들이 지났을 때 정말 정말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질 것이다. 그런 가사예요.
0: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어찌 됐든 살아내자.
1: 살아내자.
0: 뭐 이런 의미도
1: 네네
0: 되겠군요.
1: 맞습니다. 네네.
0: 네. 야, 참. 예. 나이와 걸맞지 않게 아주 깊은 노래들과 가사들을 써주고 있는 정희연 씨. 밝죠? 참 밝아요. 예쁘고 밝은 후배입니다. 자, 새 음반 중에서 보내드릴게요. 정희연, 살아내는 건.

0: 네, 새 앨범을 들고 나온 네, 정말 CCM의 진짜 보석 같은 네, 보석 같은 사역자입니다. 하하오니 목소리가 좋아요. 정혜원 뭐 정혜원 진짜 많이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오시고 또 이렇게 외출하려다 깜놀해서 보내봅니다. 정혜연님 그러면서 4439번님 올라왔고요. 예수 소피아님 너무 좋다고. 예. 자, 정혜연 씨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올려주세요. 저희가 질문 보고 또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795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가능하고요. 틈틈이 카톡 알리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5만 명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정혜연 씨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정혜연 씨, 이 녹음하면서 목이 너무 안 좋았다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말씀하시네요. 네.
1: 30 녹음할 당시에도 목소리가 이제 많이 안 좋아서 음악 스타일도 다 바꾸고 음역대도 다 바꾸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30하고 여러 곳에

0: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게 관리가 좀 계속 되지 않았고 더 상태가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래서 막상 이제 사집 녹음을 시작하고 하니까 저희 PD님께서 쓸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1: 목소리 상태가 진짜 안 좋았구나.
0: 그래서 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다시 만나자 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병원에서 그 성대가 붙지 않아서 주변에 근육들이 다 많이 부어 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이렇게 줄여주는 약을 5개월 동안 복용을 했고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이제 성대 치료를 1년 동안 또 받았죠.
1: 너무 애썼네. 진짜 애썼네요.
0: 맞아요.
1: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 진짜 수고한 열매로. 지금 솔직히 찬양 사역자들이 뭐 사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음원을 내도 뭐 음반이 뭐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반 한번 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 음반에 그냥 정규 음반으로 내신 거죠?
0: 네,
1: 이
0: 정규
1: 많은 곡을
0: 앨범으로.
1: 내면 기본 몇천만 원이 그냥 드는 일인데 참, 아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예,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0: 근데
1: 계속해서,
0: 제가
1: 네.
0: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녹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나왔더니 목소리를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1: 근데 신영규 권사님의 목소리
0: 아유,
1: 아름다워요.
0: 감사합니다.
1: 이러세요. 아이고 참. 아, 진짜 아름다워요. 네. 안젤라님은 살아내는 삶 처음 듣는데 너무 좋다고. 네. 귀한 음악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왔어요. 네. 맞다자 정명님이요. 저 지금 갈비 국밥 주문했쇼 왔습니다. 혹시 이거 아닐까요? 자, 예원 씨 끝나고 이리 와요. 뭘
0: 그런가요?
1: 주문해 줄까요? 이런. 저는 이렇게 앞서서 보는, 문장을 앞서 보는, 네.
0: 좋은 선택이셨다.
1: 고맙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아이디가, 우리 아이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디가 있어요. 내 차도 기어. 무슨 뜻일까요?
0: 내 차도 기억.
1: 리차드 기어 흉내 내 차도 기어로 하셨는데, 아, 참, 대전에서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혜원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새 음반을 오늘 전적으로 좀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별이란 노래 준비했는데, 이게 타이틀곡인가요?
0: 네,
1: 네.
0: 타이틀곡인데요.
1: 어떤,
0: 이 곡은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 묵상하다가 쓴 곡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분별력 있고, 정말
1: 제가
0: 깨어
1: 목숨
0: 있고,
1: 걸고 얘기하는 분별력. 아,
0: 자꾸 이렇게 막 너무 긴듯 아닌
1: 네.
0: 듯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스며드니까, 정말 그 분별력을 내가 장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분별력을 사모하는 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사를 적고 또 이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멘토 목사님께 이제 확인도 받고 그래가지고 가사를 썼는데요. 제가 사실 오면서도 이 찬양 듣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했는데 저의 늘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1: 아, 그래요.
0: 구별된 삶.
1: 제가 뭐한 10년 전부터 분별력만 얘기하거든요. 제가 곡을 쓰려고 분별력이라고. 근데 제목이 너무 약 같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별 참 좋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아, 이 노래 자주 틀것 같은데요, 저는.
0: 너무 좋아요.
1: 정예원의 새 앨범 중에서 구별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예. 분별력을 얘기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 진짜 어제도 집회 가서 분별력을 얼마나 외쳤는지. 네, 그래요. 적어도 분별력을 갖고 살 때 분별력을 없는 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없는 사람은 그냥 묻어가고. 예. 근데 분별력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예.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들도요, 같은 뭐 신학대학교 같은 동기, 그래도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목사라고, 같은 선교사라고, 같은 찬양사역자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신 목사님들은 형님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도 에너지가 모자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0: 최인영 목사님의 라이브로 축복성을 듣고 싶다고 외동 아들 포항 해병대 입대한 지 3주차 됐는데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이유림 행복가득님이 오셨어요. 라이브는 오늘은 안 될 것. 제가 이번 주 안에 꼭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내일이나 모레 할게요. 제가 목도 안 풀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생일이시래요. 오늘 완전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도함. 군대 간 아들도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예. 어머니 계시죠?
1: 네. 어머니 네, 계시죠.
0: 네, 네. 어머니에겐 딸이 네. 친구이고 언니이고 그런데 어떠세요? 예원 씨는.
1: 저는 또 플러스 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편이고 엄마는 제가 와이프고
0: 네. 아, 그렇죠.
1: 네, 때때로는 또 제가 엄마의 엄마 역할도 하고 네. 좀 뭔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0: 아, 네, 네, 그런 애증의 관계,
1: 애증의 관계. 네. 너무너무 또 사랑하면서도
0: 아빠는 그럼 언제
1: 아버지는 저기 제 아들 같기도 하고 네. 친구 같기도 하고
0: 아, 두 분 다 계신
1: 네,
0: 거예요?
1: 네, 두 분 다 계신데 뭔가 이렇게 관계가 네. 아버지는
0: 아, 남편을 그, 아, 딸에서 찾는군요.
1: 네, 네, 네. 저희 아버지는 네. 로맨티스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완애프 감성적.
0: 아.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0: 엄마는 자, 반대죠.
1: 예. 예. 완티. 예.
0: 네. 우리 웃자고 하는 일이 아유, 저 인간 그냥
1: 근데 저희 엄마 또 이렇게 우아하셔. 권사님이신데.
0: 저 네. 인간님.
1: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네. 늘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또 주말에 무슨 약속 있고 그래서 갔다 올게.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우리 남편 최고. 아프지도 않고 바쁘고 너무 좋아. 늘상 두 분이서.
0: 진짜 엄마 멋지시군요.
1: 네, 너무 멋지세요.
0: 그 아빠를 어떤 모습이어도 응원하고 네네네. 존중이 여겨주고
1: 그리고 속 안 새기는 것만으로도
0: 또 감사하고 해마다 뭐 표창장 연말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았잖아요.
1: 네네.
0: 특별히 더 많이 보고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들어도 네. 그 가족의 역사가 부부의 역사가 이렇게 쭉 필름처럼 지나가네요.
1: 네네.
0: 형제는 어떻게 돼요?
1: 남동생 있습니다.
0: 남동생이요?
1: 네네네.
0: 남동생이 뭐 음악이나 이런 건
1: 아니요,
0: 안 하고요?
1: 그냥 일반 다 일반이신데 제가 음악을 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놀라셨고 걱정하셨죠. 어떻게 그 길을 갈까?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우리 아이가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 있으셨고.
0: 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음악성은 아빠?
1: 제가 처음에는 아빠를 닮은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워낙 흥미 있으시고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0: 예술성이 있으시구나.
1: 예, 아직도 성가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0: 아, 네네. 그러네요.
1: 네네.
0: 감수성은 또 아빠,
1: 아빠
0: 뭐 이런 거죠.
1: 네네네.
0: 온몸이 찌릿 목소리에 푹 빠져버렸네요. 담비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이야, 하늘님은요. 찬양 구별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면서 그건 이제 노래도 정말 좋지만 그 안에 이 담겨진 그 뭔가 우리 이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 분별력을 네. 다시 한번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은 분별력을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렇게 가사가 확 왔을 거예요. 네, 와닿았을 겁니다. 정희연 씨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네. 뭘 들을까요?
1: 오늘을 걷는다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흐릿함 속에서도 진리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아름답고 치열한 삶의 노래 부르고 또 부르며 오늘을 걷는다라는 가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치열하고 또 맞아요. 분별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또 새로운 날이 밝으면 또 일어나서 또 오늘을 묵묵히 맞아요. 걸어가는 그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싶어서 이 곡을 썼습니다.
0: 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자기 전에 기도도 그냥 못하고 그냥 이거 물론 기도지만 이러다가 아침에 다시 딱 일어나서 말씀 보고
1: 네.
0: 주님 이러고 다시
1: 그렇죠.
0: 주야 해서
1: 걷고.
0: 주님으로 아 좋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찬양 듣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원 오늘을 걷는다.

0: 이원의 하루 끝에 걸터하자.
1: 새 앨범 중에서 오늘을 걷는다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조금 줄인 건요. 공연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그죠? 공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2: 제가 예전보다 성대가 더 괜찮아져서
1: 감사하네요.
2: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4집 앨범이 1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네. 공연을 한번 하면 좋겠다
1: 해야죠.
2: 생각이 들어서
1: 해야죠.
2: 10년 네. 만에 단독 공연.
1: 와, 어디서 하나요?
2: 네, 제이드 409라고
1: 강남에
2: 네, 선릉역
1: 선릉역
2: 바로 앞에,
1: 맞아요.
2: 네,
1: 선릉역에 있다 그랬어요.
2: 바로 앞에 네. 있는 공연장에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어요.
1: 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 네.
1: 제이드 409고요. 그 예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2: 예매 네. 그 카톡으로 네. 정녕 콘서트 치시면
1: 치면 그냥 나와요.
2: 네, 바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 센스 다르네.
2: 아, 바로.
1: 네, 젊은 세대는 다르다. 우리는 야, 거기 전철 타고요. 찾아오셔야 보시게 된 그냥 정예원
2: 콘서트
1: 콘서트인
2: 네.
1: 거죠. 콘서트로 치면 그냥 거기서 예매할 네. 수 있는 창구로 간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야, 너무 좋다. 이번 공연에 대한 뭐 그래도 특별한 네. 준비하신 게 있다면
2: 네, 저희 어떤 좀 공연일까요? 어쿠스틱하고 따뜻하게 분위기를 좀 꾸며봤고요.
1: 네.
2: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공연하면서 게스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 게스트가 있습니다.
1: 누가요?
2: 저 그 4집 앨범 PD님을 소개시켜 주신 한홍재 목사님.
1: 한홍재 목사님.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네.
2: 그래서 모셨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 치는 온맘다에라는 네. 우리 연주자는 홀리원.
1: 네네.
2: 그 기타리스트 백선혁님도 홀리원으로 오랫동안 같이 둘이 활동하셨고, 네네.
1: 네.
2: 뭐 유명한 가수들과 또 CCM 사역자들과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이셔서
1: 네.
2: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성 있고 또 새롭게 편곡된 음악을 들어보실
1: 그러네요.
2: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또 예전 좋아하는 노래들도 불러주실 거죠?
2: 네, 그럼요.
1: 당연히.
2: 네, 일상의 기적 기억해요.
1: 이야.
2: 넌 아름다운 꽃 다 포함돼 있습니다.
1: 아, 좋겠다. 여러분. 꼭 시간 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네. 뭐 자리 모자르면 서서 보십시오, 뭐. 네, 가도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선릉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이드409에서 정혜원이 11년 만에 새 앨범 나와서 어쿠스틱 분위기에 라이브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고요. 여러분, 그날 그냥 다른 날짜 잡지 말고 한번 꼭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톡에서 정혜원 콘서트 딱 치시면 바로 이제 뜨고 거기서 예매를 할 수 있다고
2: 네.
1: 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이거 잘 마실게요. 올리브유를 또 제가 워낙 칼칼한 사람이라 느끼해지라고 좀 자, 카톡 알리기 당첨자 알려드리겠어요. 0374-9286-3757-2552-6964-4928-7906-2680님 이 모든 분들 네 오늘 카톡 알리기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라써니님이 너무 좋은 삶의 태도네요. 저도 우리 신랑에게 순간순간 긍정적인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아까 어머니 우리 식구들은 정말 지혜로워. 그리고 8106번님도 저도 두 딸 엄마입니다. 저도 딸 낳길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번에 퇴사 기념으로 딸과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딸들은 제가 제 아내를 봐도 제 딸과 아내 사이도 애증관계인데 딸이 없으면 안 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2: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여러분 예매했다면 예매했다고 내일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또 제가 선배로서 예원 씨, 예원아! 이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예, 끝나고 동태탕 먹으러 갑니다. 자, 희섭 예수의 길 끝곡입니다. 정혜연 씨, 화이팅!
2: 화이팅!
1: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두려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공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

0: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역은 완성돼야 해. 그래야 전차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황동현님, 민민하하님, 오잉님, 멋쟁이님, 하하호호님, 블루딱따구리님, 심군님, 스마일님, 평생감사님, 하종님, 구스롱님, 고질라님, 보라미님 오셨고요. 유해피봄님이 전주찬 가족 모두 은혜로운 찬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오후 보내세요. 부천은 비가 내립니다. 장미공원 다녀왔는데 비가 그치면 더욱 활짝 필 것 같아요. 비가 온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창밖을 봤는데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보슬보슬 내리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님이 오후부터 비가 오네요. 내일까지. 로맨틱과 질투님은 오늘 오프닝 이해합니다. 교회도 부모도 요즘 세대에 맞게 전달해 주어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셨어요. 제가 오프닝에서 김지철 목사님의 그 믿음이 왜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태연님이 오늘 도자기 수업 갔다가 책 읽고 집중되는 시간에 큐티했다고 잘하셨습니다. 김진아님은 컨디션 안 좋아서요. 온종일 쉬고 있어요. 아이고, 얼른 회복하셔야 될 텐데요. 제키리님이 교회 주일 예배 어제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렸어요. 청장년회에서 독거노인 167가구에 반찬 만들어서요. 전달하는 선교하고 왔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일 하셨네요. 주하랑님은 오늘부터 권사 특세로 잠 설쳤더니 꾸벅꾸벅 졸면서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갑자기 또 새벽 예배 특세까지 또 하시려면 힘드시죠. 커피향기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월요일 휴무라. 오랜만에 시간 찾아 여유 찾아 찬양 함께합니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인지. 일하면서 복작복작 분주함에 익숙해져 이런 차분함이 너무 그리웠네요. 간만에 집안일 밑반찬 만들어 놓고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느라 그동안 못 오셨군요. 어르신들 돌보는 일 계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라틴어 떼데움을 바탕으로 한 찬송가 Holy God, We Praise Thy Name.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만물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땅 위의 모든 것, 주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늘 위의 모든 것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나라 무한하며 주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돈모에네고 기브 땡스 필리핀 가수 자넬라 발바도르의 찬양입니다.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찬양 소모스 토도스 엘브의 블로 데 디오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미국의 교회 음악가 페드로 루발카바의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티나 테데움을 바탕으로 한 찬송가 Holy God, We Praise Thy Name,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찬미합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목소리였고요. 돈 모엔고 기브 땡스, 자넬라 발바도르의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스페인어 찬양, Somos todos pueblo de Dios,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페드로 루발카바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삶은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28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편 128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조수아의 주님과 같이였고요. 설무태탑 창단의 연주로 시편 128편 주 경외하며 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헤리티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제키리님, 콩이맘님, 화이트모카님, 김명수님, 아로아님, 하늘바다님, 당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평생감사님이 서울 송파구 비가 제법 옵니다. 이은주님도 경기 광주 송정동인데요. 비가 와요. 안젤라님이 여기 파주에도 이슬비 내리고 있어서 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신혜숙님이 비 오는 오후입니다. 아들이 쉬는 날이라 치과에서 만나 치료비 내주고 또 밥도 사줬네요. 등침 맞고 들어오는데 날씨 탓인지 등이 더 아프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아드님이 효자네요. 이렇게 쉬는 날에 엄마한테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예. 효자 노릇 제대로 했는데요. 김선주님이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네요. 성경책 보며 음악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한산해서 이럴 때 좀 기분 처질 수 있거든요. 제가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주하랑님이 요즘 꽃말이라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오세연의 꽃말이 지금 들려드려요.

신혜숙님 보내주신 만세반석 열리니 크리스 라이스에 이어 커피향기님 신청곡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김지철 목사님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울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신앙 전승도 결국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믿어야 한다는 조언 한마디보다 오늘 저녁 함께 밥을 먹는 것,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을 건네는 가장 예수님다운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집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참 의미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네. 예수님이 낙타편을 드셨어요.
1: 노안이 온 이후로, 예. 네. 제가 바늘에 실이, 바늘귀에 실이 진짜 안 들어가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 낙타가 나보다 나아.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2: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러 왔던 그 부자였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네 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일군 재산이며 또 영생과 돈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랬을 것 같아요.
3: 근데 또 조금만 버리라고 한 게 아니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그런데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그 재산 좀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닌가요, 목사님?
5: 꿈과 부자의 기준. 요즘 얼마 가지면 부자죠?
2: 그러게요.
5: 오늘
0: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5: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기준이 학자들이 하면 낙타가 네 마리. 낙타 네 마리가 그 기준이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을 우리에게 데려가시려고 오신 주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뭐 부자든 뭐 가진 게 많든 하여튼 오늘 올포원 들으면 천국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네. 올포원 안 들으면 소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끝까지.
6: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소 한 마리가 집에 있어서 뭐 부잣집이었거든요. 내 머리는 굉장히 큰 부자인데요. 부자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7: 네. 또 여기서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뒤 자꾸 다 빼버리고 한 부분만 본다라면 그건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본다라면 부자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개념이 잡힐 것 같아요.
0: 알듯 모를 듯 더 궁금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는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요절의 숨은 뜻을 세 분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5: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최고의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 최고의 뭐 엘리트죠.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9장에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뒤돌아서서 갈 때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신 말이 야,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쉬워. 이게 유명해진 말이죠. 그 회장님도 이 부자 청년도 해답을 듣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해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벌어지죠.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할 때 예수님의 해답이 나오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여기에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두나토스입니다. 두나토스는 능력, 힘이란 뜻이거든요. 아는 부정형,

0: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거를 여러 주석가들이 있지만 중국의 예탁선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만납니다. 자기의 실력으로도 심지어 영성으로도 풀 수 없는 한 가지 장애물. 그것이 부자에게는 인색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평안한데 자식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경제 문제일 수 있고 그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통해서 깊은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릎을 꿇을 때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의 복은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락인데 명사일 때는 복이지만 동사일 때는 무릎을 꿇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천국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자 다음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이 청년이랑 모든 게 대조되는 청년입니다. 키도 작고 이 부자 청년은 존경을 받는 데 비해서 관원인데 비해서 이 세리라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비천한 그것을 가진 부자였지만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그냥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전혀 대조적인.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삭개오는 천박한 직업을 가진 자였지만 오히려 2000년 동안 사랑받는 그러한 부자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서 재산을 나눠준 좋은 부자의 예표가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겸손한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특별히 한 가지 부족한 거 만나신 분들 계시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쓰임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자의 얘기가 저희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살다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인색함일 수도 있고 부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겸손히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고 무릎 꿇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뛰어들어와가지고 딱 엎드리면서 마가복음에는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무릎 꿇고. 마태복음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 사정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 계명을 알지? 계명 다 지켜 행해.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저거 되게 건방지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전혀 거짓이 아니었어. 정말 100% 온전한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순전하게 산 사람이었어. 지켜보시다가 한마디를 말하는 거죠.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재산 다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너 나 쫓아. 그랬더니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죠. 그 사람이

0: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참 사랑했지만 그러나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떠나는 그 청년, 이제 마태복음 비교해 보면 저 젊은이고요, 그리고 관원이기도 하고요, 출세도 굉장히 빨리한 부자이기도 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아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를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우, 그러면 천국 들어갈 놈 하나도 없겠네. 아, 그럼 우리 못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가능하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절제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의 논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 속에 실현된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실험된 데이터가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하면 내 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고받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요거 누가 주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만.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막 쌓아놓고 내가 몇 년 동안 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갈 테니까 그거 뭐, 누구 거야? 그래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깨달음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 때문에 거기 목매고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건데 주머니에 있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 거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이거 다 남이 나눠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아등바등 해가지고 돈 몇 푼에다가 목매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내가 내 주머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제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빨리 급하게 필요하거든 줄래? 그럴 때에 기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재물에 대한 탐욕은 떨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다 가능합니다. 탐욕을 주님 안에서 기꺼이 물리치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천국은 우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인이신 주님, 내 목숨까지도 당신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을 비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부자인 청년이 나오죠. 스펙 좋습니다. 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0: 청년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불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민 끝에 악수를 두죠. 왜요? 예수님이 아니라 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텐데 왜 그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 당시에도 소유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적어도 돈을 포기하라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 내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돈을 선택하겠다 결정한 것이죠.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정말 알았다라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왜요?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돈, 소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잘 사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립한다라거나 대치하는 개념, 갈등의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흑백 논리로도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의 중요순위는 무엇이냐?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들도 삶이 달라집니다. 졸부가 있죠. 졸부가 돈을 아주 치졸하게 쓰면 디오드레베처럼 되게 더러운 인생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졸렬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악한 부자도 있습니다. 거짓에 치우친 부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을 사용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부자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또 가이오와 같은 돈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 주님, 저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역시 예수님의 비유는 문자 그 뜻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깊은 뜻의 그 바닥까지 파헤쳐보고 싶은 이유가 만인의 관심사인 부자와 천국이 연결돼 있어서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냥 부자 돼도 천국 간다.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는 3대 가기 어렵다.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부자의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으면 하는 것이 과연 그 부자만인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2: 부자가 아까 3대 못 간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부자가 3대 간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의 왕 잔실 락펠러의 손자 스테판 락펠러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초청한 데서 저한테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 이제 영어로 설교한다고 갔습니다. 진짜 그 할아버지 11조 왕도 맨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손자도 맨 앞에서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네 집안은 당신 집안은 어떻게 3대째 이렇게 큰 부자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는 공식용 답이 있대.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자들이 왜 당신 집에만 돈 주냐. 그때 자기 집안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 그대로 이렇게 대답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 주면 어디다 쓰는 줄을.
3: 어디다 쓰는지.
2: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학을 24개 세웠고 수많은 교회에다가 오르간을 기증하고 그 자기가 여기 온 이유도 고아원 한국에 세워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의 속성인 우리 소목사님이 얘기하신 탐욕, 교만 이런 것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변화되면 이렇게 3대 넘어서도 이렇게 쓰임받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1: 네.
4: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전제로 하시고 그걸 팔라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까 이상관 목사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청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지금 그 젊음에 남들이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힘든 고위직 관리까지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게다가 젊으니까 앞으로도 충창한 한평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자기 밑에 들여가지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 따라와 그걸 목적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나는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이어리티예요. 네 우선순위 어디에 둘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정직하고 종교적이고 신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흠 없는 사람이야. 근데 딱 한 가지 물질에 대한 탐욕 문제만큼은 이 친구가 포기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야, 그 네가 그렇게 그냥 부여잡고 있는 그거 놓아버릴 수 있냐? 놓고 나 쫓아와라. 테스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탁 걸린 거죠. 만일 그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가서 팔고 쫓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보였더라면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다. 아니 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권력과 힘, 그리고 너의 젊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면서 멋지게 한평 살아.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보내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어디 있느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돈

0: 돈을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뭘 쓸까? 욕궁심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안 주는 거지. 정말 이 친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것 같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닐까.
1: 저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자 관원 청년과 또 부자 관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그 쓰임받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부자 관원은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자로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겠죠. 근데 똑같이 관원이고 공회원으로 오히려 아주 굉장한 부자로 있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일에 또 쓰임받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가? 정말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접붙이기가 돼 있는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접붙이기가 돼 있지 않으면 목회자든 성도든 다 그 돈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연결되어 있다라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곳으로 연결되어지리라고 생각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주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재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재료로 쓰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핵심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연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그 당시에 그 부자나 제자들이나 또 여기 있는 지금의 우리나 다 비슷한 마음일 텐데요. 왜 잘 살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주세요라기보다는 그걸 어디에다 쓰고 싶은 마음까지도 함께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준이 참 엄격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천국 가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린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3: 네, 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4: 낙타가 들어간 바늘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기 위해 드리는
3: 질문 타임. 네,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건호 목사님께 네.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참 낯선 게 천국을 낙타와 바늘귀에 비유하신 점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랑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낙타와 바늘귀였을까? 전 이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밌는 네. 질문이네요. 네.
5: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일상 우리 자연환경 네. 또 일상의 문화를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에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하면 이제 낙타 네 마리가 부자로 들어가는 기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낙타는 부자를 상징하고 바늘귀 원래는 이제 바늘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예, 할머니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바늘 눈이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바늘 눈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바늘 귀인데 이게 이 말씀을 쓴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수술용 바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정교해요. 작은 거를 상징하는 거죠. 낙타는 부자. 바늘 귀는 들어갈 수

0: 없는 구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대조를 보이시면서 너네들의 힘으로는 탐욕에 있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나를 의지하면 나의 은혜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이런 재미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재미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질문하세요. 구스인의 피부를, 그러니까 흑인의 피부죠. 표범의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예레미야한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할 수 있을진대. 나는 한다. 악한 일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스인의 피부 또 표범이 어떻게 반점이 없을 수 있을까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고 그것보다 어려운 악한 일에 익숙한 너희들을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본인이 창조한 짐승들 아니야. 낙타도 표범도. 이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부자 너마저도 나를 의지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상관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로 살면 천국 가기 어렵고 또 가난하면 쉽고 나쁜 부자는 못 들어가고 좋은 부자는 들어간다면 아주 아주 가난한 A 집사님과 엄청나게 좋은 부자 B 장로님만 천국 가시고 저 같은 사람은 못 가는 건가요?
2: 부자는
1: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던데 이상관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3: 그러니까 예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이 찬양이 정말 적절하게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딱 오늘 에 해당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다음에도 또 나오는 것이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이 더 좋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와닿아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던진 질문이 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가냐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서 어린이 찬양에 정말 진리를 담아내요.

예. 네. 거듭나고 믿음으로 누구나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결국 사실은 돈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면, 전체적인 숲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 삶이 담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구원 자체는 행위가, 돈이, 소유가, 뭐 지식이, 이 미모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더란 얘기죠. 우리 위로 형제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0: 구원 자체는 거듭나고 믿으면 저는 구원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근데 말씀 주셨듯이 이 비유 뒷부분을 잘 보면 오늘의 또 해답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비유를 듣고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문답이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무얼 받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또 뭐고 영생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까닭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 꼭 갑절로 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2: 네, 어떤 걸 받는지. 네.
3: 사실 예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뭐 영생 들어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 그 문자 그대로 나는 뭐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쓴다는 마음의 자세만 분명하다면 뭐 갑절만 주시겠어요? 10배는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그 숨겨진 꿍심으로 갑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관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 돈에 대한 생각만 분명하다면 돈이 뭐예요? 왜 돈이에요?
4: 돌고 돌아서?
3: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주머니 있지만 내일은 딴 사람 주머니에 가는 게 돈이니까. 즉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에 대한 그 한계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하여 깨닫기만 한다면 그 있고 없고에 대하여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 사실은 갑절의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절을 많이 가지면 또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민해요. 힘들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만 하니까. 그러나 있어도 아멘.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쓰시면 되고 뭐 관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잘 관리하지만 없어 그러면 뭐 아 이거 뭐 쓸지 없어서 못 쓰는데 뭐 어떡해요. 안 쓰면 되는 거. 그 얼마나 편해요. 공연이 나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 난 관리하는 거 싫어. 나는 적당히 용을 쓸 것만 있고 남겨 줄 것만 있으면 좋은 것 뿐이지요. 이 생각만 하나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그 청년이 영생의 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생각이 오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 못 갔겠죠, 분명히. 영생의 문에서 돌아섰으니까. 그가 그렇게 아까워서 놓기 싫어했던 재산은, 재물은 어디로 갔을까? 이스라엘 땅 어디 먼지 한 구석으로 날아다니겠죠. 그가 내려오기 싫어했던 그 권력의 높은 자리는 어디 갔어요? 아니, 나라 구조 자체가 없어졌는데, 뭐,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그 몇 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었겠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 몇 푼? 뭐 천억을 준다 해도 천억 줄 리가 없지만 준다 해도 내 마음속에 소유한 영생의 기쁨하고 바꿀 수 없지요.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탐욕과 탐심을 없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몇 곱절로 자리할 것 같고요. 그걸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방심은 금물인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5: 아하. 진짜 끝까지 재물의 탐욕을 이기고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의 복을 받고 또 천국 가신 진짜 부자가 있으시잖아요. 성경에도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만나신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0: 정말 대구 교계가 소중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는 부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정교만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이제 한때 대구에 가면 이제 약전시장이라고 약을 파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술 주정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 만들어서 파는 막노동꾼이었고 김익도 목사님 유명한 깡패 출신의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변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믿은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절 하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전 거리에서 일하던 이 한약사들이 너무 놀랍게 변화되니까 이제 풀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공책에다가 뭐 감기 걸릴 땐 요거 써라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 약을 지어서 팔어라. 옛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을 지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약이 용하다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한테 가면 아들 난다 이런 말까지. 아니 가르쳐줬던 한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당신 약에 뭐 넣냐. 여러분들이 넣지 않는 약을 하나 넣는다. 그게 기도빨이다. 이분이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하셨냐. 50개, 60개 정도 되는 교회들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수백 명을 후원하고 그리고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서현교회인데 그걸 세울 때 이분이 건축위원장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돌로 지어야 된다. 멀리서 기차로 돌을 실어다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셨죠. 그리고 본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헌당 예배 때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 헌당식을 해달라. 네, 특별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까지 이분의 장례식 같은 장례식이 전무후무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여를 따라가고 만장이라고 했죠. 깃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수백 개의 만장이 따라가고 그렇게 온 대구 시내가 존경을 표했던 그분의 이름을 딴 홀이 있습니다. 교회 정규만 홀. 대구 교계의 중요한 회의는 다 거기서 합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또 누구나 흠모할 만한 부자인데 이게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자랑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때에 당신의 북한 분이신데 이북당에 있던 땅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대시고 또 그 동네에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 다 돌리셨어요. 재산이 거의 없을 만큼.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저희 지방에 내려가시는데 평생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으시고 이제 그 손자예요.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강남의 압구정동 쪽에 있는 땅들을 그때 그냥 그 과수원 밭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사셨는데 그렇게 버신 돈으로 뭐 하나님이 주신 돈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군인 교회들 거의 수백 개 건축을 하시고 지금도 시각장애인 병원도 내시고 제가 부탁하면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재정 지원은 얼마든지 하셨던 귀한 분이시죠. 아직 뭐 90 넘으셨는데 아직 세상을 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만 되면 뭐 한국 교계에 이름 모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건철 장로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3대를 거쳐가는데 한국 교계에 아주 귀한 뭐 큰 별이시죠.
2: 저는 청년 제자들 가운데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요즘은 정규직 취직하면 부자예요. 둘 다 제자인데 이제 정규직으로 그래도 취직을 해서 자녀를 둘 놓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셋째 임신까지 했는데요. 이 제자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개척교회에 보내서 나온 것을 보내드리는 일을 했고 2주 전에는 퇴직금을 받고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나왔는데 그게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0: 이 제자 부부가 기도하다가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께 15만 원 6개월 해가지고 플러스 1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6개월치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께는 그게 너무나 필요한 액수였어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 이렇게 책값이 없는데 도서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을 이렇게 잘 세워주면서 100만 원 후원을 하고, 코로나 시대지만 보육원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시설들이 참 힘듭니다. 근데 그 시설을 숨기는 대학의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숨겨달라고 나머지 3분의 1을 또 후원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큰 부자는 분명 아닌데 참 마음이 부자구나. 우리도 작은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진행형의 마음의 부자를 소개합니다.
1: 보면 많이 나누는 분들이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목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진실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에 이 땅의 손익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원한 순익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겠죠.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부자와 낙타 바늘귀 비유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건우 목사님은 무엇을 넣으실까요?
2: 오직 은혜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비유다. 네. 네,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3: 비움이다. 마음 비움이고 지갑 비움이고.
0: 네, 저는 썩이 나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1: 자, 오늘 끝인사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비유의 속뜻까지 제대로 알아듣고 새겨들은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나 무엇과도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않으리. 네.
5: 아멘 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은 기쁨에서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영원히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서 가능한 최대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린 참 많은 인생의 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돌을 떠올려 봅니다. 장독대 속에 김치나 동치미 위에 올려두던 누름돌인데요. 이 돌 덕분에 재료들이 떠오르지 않고 속까지 깊게 익을 수가 있었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조금 무겁게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깊은 맛이 나도록 잡아주는 소중한 존재들. 부모님이 그렇고요. 친구가 그렇고요. 또 마음을

붙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는 매일 저녁 6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이 든든한 누름돌이 돼 주셨는데요. 덕분에 당신을 향한 노래도 그 세월만큼 더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6주년을 맞이한 오늘 묵직한 감사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지난주부터 축하를 전해오시는 분들이 있고 방송 시작 전에 또 첫 오프닝 당신을 향한 노래의 첫 오프닝을 기억해서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급해도 막 일하다가 장갑 벗고 들어오시는 분들. 네. 짧은 인사도 그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계셔서 6년 동안 당신을 향한 노래 꾸준히

이올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부터저희지영작가와막얘기하다가아휴6주년인데5 10 15이렇게가면또뭔가를하겠지만조용히지나갑시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막상오늘이되니까마음이뭐랄까여러마음이들어요뭐좋기만한마음은아니고요잘해왔나이런복기도되고반성도되고또진행하면서있었던어려움이나고마움뭐여러가지감정이함께뒤섞여있는데제가방송들어와서딱이스튜디오앞에스튜디오그진행하는요앞에콘솔앞에뭔가가하나딱놓여있는거예요 예원래는좀더방방뜰수있는데 사랑하는선배가둔편지와작은케이크있어서방송직전에울었어요제가그래가지고아예약간차분하게시작하지않았나요 여러분에대한고마움이정말큰예더새기게되는오늘입니다6주년축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하나하나예사연보면서그감사의마음담아서예읽었습니다계속방송2시간동안6주년6주년이럴순없으니까혹시소개가되지않더라도아그마음이그래도전달이됐겠지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오늘또여러분이좋아하시는곡들당신을향한노래통해서듣고싶은곡들다적어주시면하나하나더사랑을담아전해드리겠습니다첫곡으로우리주제곡이죠축복의사람의당신을향한노래함께했습니다아무렇지도않을줄알았는데이게좀몇주년하는게의미가또막상그시간이되니까크게다가오네요복의근원님이예오늘샬씨샬롬 CCM 들으시면서저희가생일이같아요맞아요그래서6주년이라는거알게되셨다고요2192일맞습니다정확하게알고계시네요신청하신함께지어져가네너무딱맞는제목아니에요우리가함께지어져가는당향로니까요팀록워십앨범에서들려드리고요허유미님이신청하신임예 We Love 앨범에서이어갑니다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은혜롭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들었고요. 팀 로그워십 함께 지어져 가네. 그 전에 들었어요. 모니님 10주년 20주년 쭉 어휴 제 나이가 심표님 당양로가 고난 하루의 끝자락 피곤은 누르고 소망은 떠올려주는 누름돌입니다. 아멘. 아 감사한 그리고 멋진 표현입니다. 토토로님 오셨고요. 루비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화이트모카님도 예, 고맙습니다. 김세라님 퇴근길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힘든 시간에 당양로 들으면서 울면서 운동하며 치유의 시간 보냈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당양로였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당양로가 그런 존재지 그러려고 태어난 존재지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퇴근길 그리고 오후의 시작 저녁의 시작을 여러분께 새로운 힘을 드리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했지라는 맞아요. 그런 이유였어요. 당양로가 있는 이유가. 릴리님 하루의 마무리 당양로에서 위로받고 다시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9858번님은 맞아요. 오늘 공감하게 된 얘기가 많은데 그 책상에 딱 정리되어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고 조명도 좀 달라지고 그러면 새로운 결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잘해보자. 스탠드 조명을 어버이날 선물로 받으셨대요. 덕분에 책상도 뭔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양로 함께합니다. 당양로에서 들리는 음악들이 그 위에 차곡이 쌓이겠네요. 신청하신 야곱의 축복 수리엘이 부릅니다.

뱃속에 있던 감동이가 지금의 9살 재우가 된 지금까지 함께 잘 듣고 있고요. 6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늘 위로받고 있어요. 천국 마치 신청하신 한나처럼님, 우리 재우 9살. 와. 감동이가 9살이 됐어요. 한나처럼님과 함께 우리 재우와 함께 노아의 천국 마치 들었고요. 문평아님, 예, 고맙습니다. 2769번님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들렸지만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도 너무 감사해요. 마음 한켠에 당향노가 있다.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위드커피님, 고맙습니다. 천밀밀님도 퇴근 시간 지친 마음 위로하고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친 마음 언제든지 오시면 위로하고 또 나무 밑 그늘처럼 시원한 자리 마련해 놓고 있겠습니다. 드림트리님, 30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라디오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퇴직 후에 시간 여유 있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당향도 듣게 됩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저 은근 근육 부자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당향로에서 네, 함께 하겠습니다. 올리브님, 두려움이 몰려왔던 지난 시간 당향로가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이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돌핀님도 오셨고요. 복덩이 마음님은 6시만 되면은 정원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힘들어도 찬양 들을 수 있어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버틸 힘 주신 주님. 저희 가정이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려요. 아멘. 복덩이 마음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He's Will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데니스 윌리엄스의 God Made You Special. 사실 이 곡은 우리가 생일 축하곡으로도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아카타님이 신청하셔서 들었습니다. 아, 이 순서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코너들을. 수요일에 만나는 찬양, 수만찬, 마음 받아쓰기. 그리고 한 줄을 여는 기도, 사순절 묵상. 이 절기에 관한 거는 저희가 계속 할 거니까요. 한 줄을 여는 기도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마음 받아쓰기는 은근슬쩍 없어졌고 수만찬은 저희가 한 음반사와 같이 합작해서 한 거라 그 기간이 이제 딱 채워져서 이제는 유튜브에 남아있는 예. 또 뭐가 있었죠? 뭐 이 정도 예. 더 채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집으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나 특별한 날에 했던 거 뭐 이런 특집 말고는 와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저 더 놀라웠던 거는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던 청취자들을 기억하시네요. 제가 쭉 이름들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적어주셨는데 한 3분 정도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2분 정도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지금은 거의 잊혀질 만큼 예,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적어주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다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라 반가운데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걸 다 기억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파랑물가님께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원님 마음과 음성이 늘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파랑물감. 기분 좋아지는 곳이에요. 이곳은 6주년 축하해요 하신 은하수 구스롱님도 계시고요. 레몬나무님, 폴라리스님 비 많이 내려요. 아까 잠깐 그쳤었는데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공원을 쑥 돌았거든요. 4시 좀 넘어서. 지금 다시 비가 내리나 보네요. 7275번님께서 23년, 2023년과 4년 육신과 마음이 아프던 때, 내 영이 갈급하던 때 우연히 아는 언니 차에서 CBS를 만나 그때부터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한 것 같아요. 특히 당양로 저에게는 친정이죠. 편안하고 쉼이 있는 곳이고 당양로 생일에 예, 러비메 가득할 거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김정임님이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시와 그림 임재 그리고 러빔 가득할 거야.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저희 당양로 6년을 오는 동안에 3213번님처럼 이렇게 1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막 며칠 안 된 새싹 분도 계시고 6년 동안 꾸준히 해온 분도 있고 제가 주유부유에 있었던 10년 동안 쭉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지만 친근하기도 하고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모든 이름들을 한번 또 되새겨보고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더 꾹꾹 담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일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세라벨님, 예, 비가 와서 몸이 축 처지던데 생일 축하하고 예, 신나는 또 힐링 시간 가져보자고요. 다 잘 될 거야 님도 출근길은 샬시, 퇴근길은 당양로 좋은데요. 동백나무님, 예, 6주년 축하한다고 저도 늘 마음 한켠엔 당양로죠. 고맙습니다. 피어나는 프로그램 태연님이 신청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1부 끝곡이고요. 7시에 다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1부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곡이 6년 전 첫 방송의 2부 첫 곡이라고 저는 기억을 못하고요. 안학수님이 기억하셔서 야 또 새롭네요. 이런 좋은 곡을 선곡을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제이레빈 내일을 묻는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에이니 김미라님이 저는 참 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2020년 무더웠던 8월 퇴근길 2호선 잠실 환승역에서 만난 당향로. 예, 저도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이 우리의 첫 만남. 주혜경님, 지난주 당향로 동생들과의 만남에서 조이풀 방송들 모두 은혜롭고 좋은데 그중 가장 정이 가고 특별한 방송은 당향로다. 이렇게 네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감사합니다. 오잉님도 오셨고요. 아싸라비아님, 아니 5주년 축하글 그저께 보낸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5주년, 6주년, 1년이 이틀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앱 접속하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지니가 된 느낌? 감사합니다. 내 사랑님도 아니 5주년 축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누름돌까지 뜻있게 얘기해 주셔서 예,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 누름돌의 의미를 또 내 사랑님들 잘 생각하셔서 이 시기들을 잘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프라님, 저에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쭉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프라님을 위해서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리브가님이 한이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듣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까지 이어갑니다.

아우, 이 곡도 너무 좋네요. 프라 님이 신청하신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이 곡은 김수지가 불렀습니다. 딸과 함께 열무 다듬고 있어요. 처음으로 다듬고 다듬는 40세 딸 초등학생 6학년 엄마예요. 저희가 중간에 약간 깨져서 요 글씨가 궁금하긴 한데 6학년 우리 따님이 엄마 열무 다듬는 거 지금 도와주고 있네요. 처음으로 다듬는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늘 김치를 해주셨고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친정어머니 갖다 드려서 재료를 갖다 드리고 엄마 담아줘 하시는 걸까요? 아마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정아짱님, 사랑해님, 김영애님도 계시는데요. 평온하게 펼쳐지는 저녁시간, 일상을 이 평범한 하루가 기적임을 찬양은 제 기도의 고백입니다. 아멘. 핸섬님도 계시고요. 오식록 행복님, 일찍 퇴근해서 찬양 듣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마라나타님, 10주년을 향해 고고. 와, 그날이 오겠죠? 올까요? 오수량님, 퇴근길이면 당연히 들어야만 하는 당신을

고맙습니다. 연평안 같이 걸어가기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드네요. 예, 평소에 듣기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니까 약간 신나요. 너무 신나. 예, 은지님도 계세요. 6주년 되다니. 이 오전 방송할 때 처음 듣기 시작해서 2시, 6시로 옮길 때까지. 예, 은지님 같은 분이 이제 쭉저 따라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0년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네, 또, 존재 이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같이 걸어가기. 조찬미의 목소리로 듣죠.

전민희님 축하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신대요. 야, 좋은 곳에 근무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 기다리던 곳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준비된 곳, 마련하신 곳,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의미를 두며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출근길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가 불렀고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큰아이가 지난주에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에 자소서 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학과라서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드로프엔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곳인데,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면 합격. 서류 통과하고 또산 넘어 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면 아무리 높은 경쟁률이라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함께 바라며 기도해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토토로님과 같이 들었고요. 풀꽃님도 소나기가 내렸군요. 꽃 모종 심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곡을 들려드렸고요. 명절 같은 분위기예요. 흩어져 있던 당양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듯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커피 향기님. 다 모여서 너무 좋다. 매일매일이 당양로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은주님이 당양로 5주년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작년. 작년 5월 11일. 오늘은 6주년. 은주님 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할까? 뭘할수 있을까?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이닉스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 다행히도 당양로 이 시간에 후회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럴 걸, 저럴 걸. 그게 참 감사했어요. 아,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럴 걸, 저럴 걸. 이게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LAP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광영은 아빠님, 저 퇴직할 때까지 쭉 함께할 테니까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13년 후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거 아시죠? 감사하자님, 6주년 축하 인사 감사드리고요. 영환이 님도, 한 번은 출첵을 못한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오시지 않았던, 글을 남기지 않으셨던 시간에도 쭉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꾸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샘마음님, 계신 곳이 한국이 아니라서 미쿡이라. 그쪽에서는 제가 새벽에 방송에 나갑니다. 항상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동행님, 어제 말의 상처로 힘들어서 계속 말씀 읽고 기도했거든요. 오늘은 평안입니다. 아멘.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김 브라이언이 부릅니다.

워킹의 기대, 나다운 기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딱 7시 44분 지나고 있네요. 7658번님께서 오늘 기쁜 천사 이종희 권사님 제 친동생의 결혼기념일이라 잊기 어려운 축복의 날이에요 하셨어요. 예,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가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런 가정의 모습 닮고 싶다라는 귀한 가정, 예,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FE님께서 고판성님 그리고 신막내님의 결혼 58주년입니다. 30살, 23살 선남 선녀로 만나서 58년 동안 함께 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네, 두 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뭐 좋은 일보다도 슬프고 힘들고 함께 겪어야 되는 일들이 아마 더 많았을 텐데 그 시간 함께라서 겪을 수 있었고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귀한 시간들 이제는 그윽한 눈빛으로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귀한 교감이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신청하신 곡, 네, 이 곡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게시판 보실 때 이런 심정이군요. 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게시판의 글들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하나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 맞은 두 분을 위해서 두 쌍을 위해서죠. 예, 두 쌍을 위해 뉴클리어스 그런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사과나무님께서 오늘도 찬양과 전하는 사연에 위로가 됩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위로받아요. 주님 지혜를 힘입길 기도합니다. 아멘. 회사에서 힘드셨구나. 저도요.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봐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공개방송 얘기 언젠가 하겠죠. 네, 10주년 때? 10주년 때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매번 얘기를 해놓고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마음의 열망은 있거든요. 그쵸. 기대가 오늘 또 딱 맞는 곡이기도 하죠. 6270번님의 얘기에 공감합니다. 오늘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급한데 끝곡은 걸어놨고요. 혹시라도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도 제가 사연은 다 보고 있으니 예. 임진영님 반갑습니다. 뿌꾸레미님이 우리 6살 당양도 축하하고 이제 뭘 좀 아는 엉아가 되는 나이일까요? 그쵸. 6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뭐 말도 잘하고요. 조금 뭔가 세상을 안다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는 재미를 좀 아는 나이죠. 아도니스님도 감사하고요. 에베네셀님 아프거나 힘들거나 기쁠 때나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시간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또 수평기님 네 언제나 좋은 글 또 큰언니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언니가 있다면 큰오빠도 있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영광영은 아빠님도 감사하고요. 후야마미님 차분한 비가 살짝 내리는 월요일 당양로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스머프님 언제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그 세월의 간극이 느껴지지 않게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오랜만에 만나도 즐거운 거, 기쁜 거, 반가운 거. 예, 당양로가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멋진 여자님, 하이디 파로이구님. 아, 사모님 수술 잘 받으셨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요한나님. 우진지우님은 6년간 저희에게 귀한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예, 샬롬 CCM과 저희가 같은 날이라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둘은 손 꼭 잡고 서로 축하한답니다. 원성남님도 감사하고, 겨울바다님, 앞으로도 쭉 사랑받는 방송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와, 로이스님 진짜 고생하셨네요. 저희가 이 글을 보내시면 딱 그 한정돼서 저에게 보여서 뒤까지는 다 지금 읽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부분만 봐도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몸은 상하지 않게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희망은광님도 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니님, 당양로 알게 된 거 이제 1년이 됐는데 CBS 모든 방송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멘. 김홍봉님은 이제는
딸한테만 받던 기념일을 예비 사위와 함께 받게 되셨다고. 어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배요, 두 배. 기도 제목 사비공주님께서 지금 그 치과 검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을 좀 잘 관리할 걸 이런 후회가 되신데요. 치료 잘 받고 이가 건강한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섭식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하나임님이 스탠스 아닐까요? 네, 수술을 하셨대요. 당양로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내일 퇴원하신대요. 잘 치료받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 든든하게 마하나임님의 마음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의 그곳에서 시작되네 이 곡 들려드립니다. 이제 6년 하고도 플러스 1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첫날 같은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설레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마음 꼭꼭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6시에 봬요.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 일부입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뿐인 한 사람의 일생에 다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오늘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쓰라린 부분을 매만지며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싸매어 주게 하소서. 사랑을 가득 품은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호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쉴 때와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388장 듣습니다.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 곡으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님 주실 화평, 박순복의 찬양이었고요. 정결하게 하는 샘이,

0: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이 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예수님께서 정하신 요게벳의 노래, 연평안과 조찬미의 곡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유턴의 하나님의 약속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믿음의 새 빛을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고요한 바다로 김관호의 찬양 2부의 첫 곡입니다. 이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올리비아 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풍랑에 배가 깨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우려해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였다면 하나님의 예언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만 그가 걷는 길은 살기 위한 길이요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낸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슬픔이 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노형건과 노성혜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정규환의 음성으로 듣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미스바 합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심수봉의 음성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으시고요. 박종윤과 김석균 함께한 베드로의 고백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놈 밥을 찾아 아리처럼 울어대고 애 어멈은 어찌하여 혼자 속만 끓이는지요. 단지 뒤져 한 뒷박 겨우 긁어내어 하루 아침에 이고 지고 오막살이를 떠났지만 문 나서자 어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여 천지를 우러러보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위암 장지연의 유민탄 가운데 일부분, 김양식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저 아득하기만 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눈물과 탄식이 이 땅 어딘가에 녹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초동교회 성가대의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박종호의 찬양이었어요. 시편 23편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장영숙과 송재진 국립합창단이 함께 부른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끝곡으로 함께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

0: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라고는 하지만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까지 예보되어 있어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땠나요?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뛰어가는 한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우산을 내미는 어떤 영화 속 장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비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스티브 커츠체판의 Spring is Coming으로 박성우의 CCM 캠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월요일 어찌 보면 5월의 첫 주에 그 아주 그냥 몰아치는 일정들 다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을 좀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시간인들인데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비도 오고 또 바람도 좀 불고 봄비인데 조금 손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어땠는지 궁금해요. 오늘 스티브 커츠 체프만의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산들바람에 생기를 느껴보세요. 얼음이 녹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있어요. 봄의 기운이 가득한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들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시작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얼른 배달하겠습니다.

매트 마커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Old People Said Amen 함께 들었어요. 우리 모두 한 주 시작하면서 힘차게 I am man, amen으로 한 주를 이어가 보시죠.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면 어려울 게 있겠죠. 찬양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기쁘게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이어가시죠.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샬롬의 인사 보내주고 계세요. 하늘바다님께서 샬롬 성웅님 하셨고요. 예수애님도 샬롬 안녕하세요. 이은주님도 성웅님, 여민 작가님, 캠프 식구들 샬롬. 성웅님 72회 출석입니다. 72회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72회면 그래도 일주일 꼬박 들어왔다고 해도 10주, 거의 두 달 넘게. 아유, 감사합니다. 세 달 가까이 이렇게 출석 열심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방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여기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어젯밤에 천둥, 번개와 돌풍이 불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춥네요. 한국도 비슷한 날씨는 게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같은 지구인데요. 같은 지구인데요. 비슷한 날씨 같이 살아가는 거죠. 네. 아이고, 그나저나 돌풍에 번개까지 있었다면 좀 밤에 많이 잠을 설치셨겠어요. 깜짝 놀래서.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진통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0602번님 안녕하세요. 샬롬. 박성욱의 CCN 캠프에 처음 문자 보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지선의 은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기는 오래 하시고 참여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이제 한 3년 들었는데 문자 참여 한번 해볼까? 아, 문자번호가 매일 듣는데 뭐더라? 이런 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게 원래 그래요. 듣는 거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은 더 감사합니다. 지선의 은혜 제가 잘 찾아서 빨리 준비해 볼게요. 그 전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습니다. 전유엘의 목소리입니다.

심플리 포의 아름다운 화음, 정말 오묘한 화음의 세계에 함께 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 요엘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CBS 퓨전 FM으로 여러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신형규님께서 샬롬 성우님 출첵합니다. 저 있는 곳에는 비 안 와요. 조용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저 있는 곳도 비는 지금 안 내립니다. 오전에 오후에 후두둑 후두둑 내렸는데 지금

말씀은 안 내립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는 화분들 비가 올 때 비 좀 맞으라고 살짝 내놨는데 비가 바로 그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구루님께서 신청곡 꽃들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219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환갑이셨습니다. 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보령의 한 시골 교회로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저께 온 가족이 모여서 환갑을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역길에 오르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유성의 하나님 눈길 머무는 곳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아버님 목사님이시군요.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석 달 전에 태어난 조카와 아버지의 사진인데, 아유 아버지 뭐 환갑, 환갑 아니신 것 같은데, 한 뭐 50대신 것 같은데, 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정말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네. 시골 교회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 잘 섬기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멋진 교회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CCN 캠프 많이 소개해 주시.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밤 10시에 CCN 캠프 들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제가 자리 봐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옹기장이, 토기장이의 노래. 죄송합니다. 토기장이인데, 노래는 시와 그림입니다.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들었어요. 네, 타미오커의 원곡이고 한국에서는 디사이플스 정관웅 목사님의 목소리로 발표돼서 알려진 곡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들 함께 봅니다. 주한혜님께서 안녕하세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영

성 수련회 왔습니다. 오늘 기도와 묵상 나눔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오늘을 보내면서 마커스의 믿음이 없이는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마커스의 노래 믿음이 없이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원래 히즈윌의 노래고 마커스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낸 것들은 좀 현재 음원 사이트에는 음원 발표는 아닌 걸로 예, 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같이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히즈윌의 원곡으로요. 네, 제가 자리 한번 2부해 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사연이 왔네요. 하나가 괜찮아지면 하나가 또 그러네요. 12살 우리 서연이 하나님의 딸 건강 지켜주세요. 단백뇨도 깨끗하게 혈당도 안정적으로 변하도록요 하시면서 내분비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12살 서연이가 많이 아프군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미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우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연이 정말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우리 아까 신청하신 곡이죠? 송경민의 곡 지선 이윤화 한희강찬 아이빅밴드가 함께한 버전으로 듣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로 꽃도 하나모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버전이에요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 그러세요? 이거 저 키즈진 캠프에서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이준석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죠. 일본에서 찬양사역으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실제로 이 노래를 최초로 부른 한국어 버전도 그렇고 일본어 하나모도 이준석님의 목소리로 발표된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제이워십의 버전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후에 많은 예배팀들, 한국 예배팀들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님의 목소리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첫 번째 가창, 거의 오리지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꽃들도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꽃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바로 번역하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CCN 캠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아니겠어요? 커피향기님이 조금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좋아요.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샬롬 CCN 캠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퇴근 후 저녁 먹고 말씀 보고 남은 짜투리 시간, 하도 볼거리들이 많은 세상이죠.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 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역시 그곳에도 공허한 뿐. 찬양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찬양과 함께했는데 기쁨이 가득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찬양 가운데 머물러야겠어요. 신청곡 팀룩 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올려봅니다 하셨어요. 와, 이 정도는 거의 사연의 정석. 이렇게 보내면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함께 CBS 라디오 또 24시간 크리스찬 음악시간 조이포이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룩 워십 제가 2부에 준비할 테니까요. 2부까지 함께 가시죠. 1부 꼭 아까 우리 그 보령의 시골교회 청빙받으신 아버님에게 축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는 정유성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우리는 하루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땐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인생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사토 도미오의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생각의 습관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실록이 봄을 뒤덮는 5월입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꽃과 선물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성도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한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쓰셨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미완성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려. 이 문장 하나에 그 성도님은 가슴 깊이 저미는 여운 때문에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말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낯설어 하셨습니다. 온 생애를 자녀를 위해 모두 쏟아 부으시면서도 정작 그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시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먹고 자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크게 효도하면 되지 하면서 오늘 전해야 할 온기를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중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무선 신호와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쓴 편지도 붙이지 않으면 결코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목말라 하시는 것은 자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입니다. 쑥스러워서, 바빠서, 혹은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동안 삼켜왔던 그 말들 말입니다.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카네이션 백송이보다 깊이 부모님의 가슴에 닿아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인생의 뿌리, 부모님 앞에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0: CBS
1: 땅과 가까이 살고 명상을 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온유하고 친절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때를 살펴라.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중에서
0: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함께 해야죠. 네, 2부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CCM 캠프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방송, 더 힘찬 방송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 사연, 뭐 고민상담, 기도의 제목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전하고 바로 뉴 CCM 소개하겠습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 언제나 뉴 C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새로 나온 곡 한 곡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이분의 노래가 또 나왔네요. 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왕성한 활동이 시작된 박희봉 목사님이죠. 원데이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노래가 적지 않아요. 네, EP로 발표되었다고 했는데 5곡 네, 정도의 새 노래가 녹음된 곡입니다. 특별히 이 앨범에는 원곡자죠? 네. 매트 레드먼하고 내한할 때 같이 번안 소개한 곡을 함께 부른 그 원데이, 예, 그날이라는 곡에 담겨 있고요. 또한 우린 부름받았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등 익숙한 복음성가, 또 옛 성가곡을 박희봉 목사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정도 연배의 이 아티스트 라고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가요? 사역자가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런 도전들 계속 이어가는 우리 박희봉 목사님 응원하면서 박희봉 목사님의 새 노래 그날 원데이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뉴스 CCM 박희봉의 새 앨범에 있는 그날 원데이 함께 들었습니다. 메트로 레드만의 원곡을 많은 분이 알고 계시군요. 어제 2부 청년 성가대에서 올려드린 곡입니다. 영어로 원데이 참 은혜로운 찬양 따라 불렀습니다 하면서 고샘맘님이 사연 주셨고요. 성가대에서 부른 적 많다고 노래 알려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꾹 눌러서 이 새 노래를 응원해 주세요. 0161번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오늘은 휴가라서 전...

운동도 대상된 친구와 산책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흘러갔길 바라봅니다. 신청곡 주예수 나의 산 소망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원곡으로 필 위켐의 원곡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돌봐주고 응원해주고 네 그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악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막 쓰레기 버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쉼표님께서 오늘은 친언니와 언니의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월요일이라 피로도가 높은 하루지만 이번 한 주가 즐겁게 지나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만나고 보니 리듬의 우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오늘이었습니다. CCN 캠프와 함께하는 월요일의 끝자락, 도망치고 싶었던 월요일을 기쁘게 마무리, 함께 감사하는 밤입니다 하셨어요. 오, 여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월요일 시작할 때, 이번 주, 그럴 때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만나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실신의 캠프 딱 들으면서 이제 자고, 최고 최고. 1부에 신청하신 노래들 배달합니다. 팀 로거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의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들으시죠.

단호워십의 소망의 하나님이 같이 들었고요. 히즈빌의 믿음이 없이는 팀노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세요. 시온의 대로님 모셨습니다. 예전에 하덕규 목사님 진행 때 들었는데 이제야 출첵 유유 죄송합니다.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셨어요. 와, 하덕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네, 하덕규 집사님. 1995년 12월 15일 날 시작한 CCM 캠프. 그전에는 이제 그때는 AM. AM에서 가스펠 아워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CBS 음악 FM이 개국하면서 매일 방송으로 CCM 캠프가 생겼죠. 그때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듣던 사람 아이가 이렇게 커서 여기서 진행을 할 줄이야. 네. 그리고 그때 듣는 분들이 다시 지금까지 듣고 있을 줄이야. 아,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와주세요. 네. 7494번님.

BCM이 큰 힘이 되는 밤입니다. 인테리어 날짜 안 지키는 대표님 미워요 하면서 청소업체, 가전배송, 이사 날짜까지 다 엉망이 되었어요. 찬양 들으며 화를 은혜로 채우려 합니다 하셨어요. 오, 요 상황이 아주 그냥 아주 고약한 상황이죠. 이사를 착 준비해가지고 스케줄들을 탁탁탁탁 맞춰놨는데,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날까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인테리어 진행하다가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사장님에게 네, 압박 문자를 사랑의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려는가 봅니다. 그죠?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어야겠네요. 크레이브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현우, 라스트 이현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기억한다 님이 어제 주일 예배에서 만난 풍경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교회에서 찬양대 노래가 끝나고 나서 3, 4대 가족인 분들이 나오셔서 찬송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합창도 찬양대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창에 힘을 느꼈습니다 하셨어요. 오,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었나 봐요. 네, 3대 4대 그러니까 뭐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증손녀, 증손자 뭐 이렇게까지. 야, 그러면 최소 8명 이상, 그죠? 네. 7, 8명 이상 나였을 텐데, 함께 해서 뭐 노래 부르면, 오, 그 정도면 정말 웬만한 성가대의 연습, 한걸뭐 바로 이길 순 없지만, 그래도 함께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 노래를 부르면 또 아름답죠.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가 매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도 연습하고,

그런 거참 좋지만 저는 선거대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찰로.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선거대에서 물론 잘하는 게 좋죠. 네. 찬양팀도 잘하는 게 좋죠. 그러나 너무 고정되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관객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선거대 찬양팀 이런 것들은 실력을 좀 기준선을 낮추더라도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년 단위 너무 길고 한 3개월 아니면 뭐 두 달씩 그 두 달이면 한 최소 8번 정도 찬양팀을 서는 거잖아요. 1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 선생님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네, 저의 생각입니다. 지영굿2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캠프 한번 듣고 출첵을 이제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출첵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신청하신 곡이죠. 필 위켐의 리빙 오프. 우리에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내 산소망 이렇게 알려진 곡이죠. 이 곡이 원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in exile.
1: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야겠어요. 오늘 끝곡은요 이 곡 준비했어요. 김영걸의 봄이 왔구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김상훈과 나트륨,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 여러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 함께 들으니 왠지 월요일이 좀 꽉 차게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들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앞서 이세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와 송정미 씨가 함께한 사랑은 언제나 전해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님께서 행복을 부르는 주문,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도 웃자. 이 세 마디를 마음속에 조용히 외우면 행복이 살며시 내 곁으로 걸어옵니다 하셨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웃자. 네, 좋아요. 웃자, 오늘도 웃자. 하은하지만 김진아님께서 오늘 222회 출석체크, 왠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시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청곡 써주셨는데 피아 버전은 없네요. 음원으로. 그래서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게요. 파리가제트님 오늘 좋은 날. 셀리와 저의 결혼기념일 24주년 됐습니다. 셀리에게 항상 고맙다고 온디님이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시는 드문 케이스죠. 참 좋아요. 아니면 그 한번 오늘은 살짝살짝 인증해 보실래요? 우리 부부예요. 모르셨죠? 우리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살짝 손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두 분 같이 축복송 와주세요. 8106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주말에 딸이 와서 함께 자고 38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남산 산책도 가고 명동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헤어졌어요. 딸이 명동에 나온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우리 딸 힘내고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살자꾸나 하고 응원사연 보내오셨습니다. 38개월 된 손주 사진이 그 잔디밭에서 정말 열심히 힘차게 뛰어노는, 그런데 가끔 뒤돌아보면 아이들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육아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또 행복한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강찬과 조찬미가 부르는 행복 선택이라는 곡이고요. From God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또 한웅재 머리맡에 라디오 아비가일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수프로님도 일찍 오셨는데 역시 찬양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남궁 송옥 손유나 장윤영이 부릅니다. 그 사랑 노래해.

남궁송옥 소윤아 장윤영 그 사랑 노래해였고요. 이 곡은 수프로님께서 좋은 글과 함께 일찌감치 신청곡 남겨주신 곡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분께 올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날이 꾸물거리고 곧 비 소식이 있으니 항상 기분 건강 잘 챙기셔요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중부지방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우박? 예,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돌풍, 우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우산도 잘 챙기시고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존영, 배영호의 감사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가족 말씀드렸더니 블루딱따구리님께서 띠띠사랑과 자매지요 하고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 32주년 맞이해서 희민이 승맘님께서 아오모리현 도와다시에서 여행 중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참 좋네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남편, 언젠가는 믿음으로 기쁨 나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늘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또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여행도 같이 가시고 고맙다, 고생한다 이거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거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님도 열흘간의 쉼이 끝나고 일상 복귀하는데 5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아, 조금이라도 남겨진 봄을 누려봅니다. 아자아자 하셨어요. 신청하신 머리맡에 라디오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찬양 존영의 감사 그리고 시와 그림 임재 희민 희승맘님 여행 안전하게 끝까지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시와 그림 임재, 또 앞서 존영, 배영호의 감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씨 덕분에 이 곡을 일부 끝곡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형진 시편 147편을 노래한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연주곡도 레인보우 준비해봤어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축복합니다. 네.
1: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장지영님께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 나무엇과도 주님을 유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찬양을 김진아님께서 신청하셔서 이 곡 음원 있냐고 살짝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부에서 아 이 곡은 음원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신청곡을 남기시거든요. 피아워십 곡이 워낙 많이 요즘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의 매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전해드렸어요. 추억님께서 축복송이 시작

시작이 되면 벌써 아침 10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오후에 들려오면 오후 2시가 지났나? 밤 자정에 또 만나잖아요. 아, 이제 잘 시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 들어도 편안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게요. 5월은 아니 5월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선물 사고 선물 뭐 이렇게 고르고 사고 드리고 하다 보면 지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멋진 표현도 해주셨어요. 자, 찬양 신혜숙님 신청하신 아미의 터치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여러 신청곡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주 예수 산 소망 준비했어요. 박종수님께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시며 주의 길을 가리 주 예수의 산 소망 하느님이 찾으신 한 사람 아멘 하셨는데 워십 클라우드의 리빙 호프 주 예수 내 산소망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미의 터치, 또 앞서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네, 산소망 전해드렸습니다. 준바하는 최건사님께서 만나로 사연을 주셨는데, 가끔 이런 분들은 정말 갓생산다 이런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줌바하는 최권사, 권사님 되셨고 줌바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뭔가 그 인생을 활기차게 사시는 요 느낌이 딱 있단 말이죠. 있는데 사연도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잘 표현을 하셔서 쓰실지 이 표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 마음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글을 올려요. 남편이 4월 30일자로 33년간의 긴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깊은 시간을 기념하며 남편과 딸이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답니다. 약 300km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300km 맞죠. 예, 남편에게는 마무리의 길이, 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일 후에는 리스본에서 저도 합류하게 되는데 긴 여정이지만 6주 동안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임재를 깊이 느끼며 감사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다가 문득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무리의 시간, 산티아고 순례길, 굉장히 긴 여정이어서 정말 도전하시는 분들도 멋지지만 그 과정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합류하셔서 그 시간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족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멋진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고 나서 또 잘 정리된 그런 여행기를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다가 문득 이 곡이 떠올랐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딱 어울리는 실제로 이 남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해서 종종 CCM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는 예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곡일 겁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우리는 모두 삶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죠.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이어봤고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전해드렸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사연 듣다 보니 저희 목사님도 안식년으로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계세요. 한 달 조금 넘는 일정으로 가셔서 6월 4일에 돌아오시는데, 걷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길 빌어봅니다. 0164님께서 이제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자, 2949님께서는 예수 나의 치료자 신청곡, 앞서 아미의 터치를 전해드렸는데 곡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평생 일만 했던 친정오빠가 심장마비로 수술 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다시는 심장마비 안 오도록 예수 나의 치료자도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또 사케오님께서 생일인데요. 요즘 내 편과 주말 부부 주말에만 보고 있어요. 또 이번 주에는 친정아버지 치료차 서울 다녀오느라 못 만났어요. 요즘 서로에게 조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길 더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리라 믿어요 하셨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토닥토닥 위로를 전해드리며, 마침 배상진님께서 위로라는 곡을 청해 주셔서, 자 먼저 텐트메이커스 예수 나의 치료자 송재홍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다미가 부르는 위로 이어갑니다.

가미의 위로라는 곡이었어요. 저희 뒷부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끝까지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 곡이기도 한데 오늘 마침 신청곡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들어봤고요. 텐트메이커스 송재홍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전해드리며 함께 짤막하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미용실에서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는 찬양 들으며 가게 오픈하고 있어요 하시며 사랑님께서 이번에 권사로 선출되셨대요. 오! 사랑 권사님, 아유, 축하 축하드립니다. 항상 더 겸손하게 충성과 봉사 다짐해 봅니다 하셨는데 자, 이렇게 멋지게 새롭게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신 사랑님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또 김명수님 와주셨어요. 신청곡 범사의 감사님도 신청곡 찬양과 바람과 햇살이 모두가 다 은혜로 느껴진다고 이 밖에도 신청곡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아시죠? 제가 이삭줍기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오늘 끝곡은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찬송은 세상 풍파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큰 위안을 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만 믿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1834년 에드워드 무트가 작사하고 1863년 브래드베리가 곡을 붙여 완성한 찬송인데요. 작시자 무트는 어느 날 아침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체험을 주제로 한 찬송시 하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언덕을 오르는데 문득 이 찬송의 후렴 가사인 주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내용이 떠올랐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바로 그날 4절까지 가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 모트는 킹이란 형제를 만났습니다. 킹은 모트에게 아내가 매우 아프니 잠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아픈 아내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트는 자신이 써두었던 시를 들려주었고 이들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나눕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파르고 험난한 길, 가장 아프고 괴로운 길,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의 상한 몸이 다리가 되었듯 우리도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이 길을 무사히 건너 그리운 이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믿는 자여, 정영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과 방현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의배의 음성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규도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LT방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박희봉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라신님께서 일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풀님, 오늘도 말씀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보내주셨고요. 아, 뜨거님께서는 아, 이 새벽에 벌써 만 걸음 넘게 걷고 계시네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양파님께서는 새벽에 깨어 찬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주셨고요. 마라나타님, 소중한 한 주, 소중한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축복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의 모든 행실을 최수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호산나 싱어즈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장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윤선이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재욱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전쟁,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모든 길에서 주가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나아가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수하니까 잘 될 거니까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 자녀들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음성 외에는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가난한 사람 CBS 합창단의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윤화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합니다.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니 마음도 험해집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잘 사는 길인데 일단 멈춰서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주님 저의 환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인도에서 잘 듣고 계시다고 레인 리님, 너무 힘든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인도 많이 덥죠? 언뜻 보니까 체감 기온이 낮에 40도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3.1절님께서는 뇌마감 수술 받고 고통으로 밤새 앓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회복 과정 중에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얼른 나으시기를, 그래서 완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명랑명랑님께서는 열이 좀 있어서 약을 일주일째 드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들으면서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받으시면서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신예숙님께서도 감기 걸리셨어요. 아들이 쉬는 날이라 온다고 해서 함께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감기에 온팡 걸렸네요. 병원을 가야 하는지 하셨는데 가셔야죠. 가셔서 약 드시고 힘내셔서 얼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미의 터치 준비했고요. 이어서 솔로몬님 신청하신 서드베이스의 진동 보내드릴게요.

내 진짜 삶은 언젠가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불완전해 보이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소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처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조심스레 귀를 기울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김보현님께서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는데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곡을 들었네요. 조이 오중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8870번께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는데요. 박인수의 곡으로 청하셨는데 저희에게 박인수의 음성으로는 없고요. 대신에 최현수의 곡으로 주기도문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합니다. 저희 연합회 야외 예배 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시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참 아름다운.

아름다워라. 오늘 끝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0: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 한두 방울이 모여서 빗줄기가 되고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 빗방울 한두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결코 헛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럴 겁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매일 묵상과 찬양의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의 싹을 틔우시겠죠.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며 나아가 봅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이 미끄러운데요. 조심히 시작하십시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한 아침 공원 산책하고 있습니다. 9971님 신청하신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신실하신 주. 이어 들으신 곡은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습니다. 예, 여름을 재촉하는 비였나 봐요. 오늘이야 뭐 지금이야 살짝 기온이 떨어져 있지만 예보상으로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거의 30도에 다다르는 여름 날씨를 보이던데요. 어떻게 여러분 봄을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아직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빠른 속도로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리들의 아침 기상송 Stand up, Stand up,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새벽 예배드리고 출근합니다. 이번 주는 본당 스크린 공사로 1층 교회 로비에서 예배드렸어요. 2주 전에는 음향 공사, 이번 주는 스크린 공사, 사고 없이 공사 잘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행지기님, 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제 공사 마치고 나면 더 좋아지겠어요, 환경이.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메들리.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였습니다. 뒷자리 4686 쓰시는 분은 여행 가셨네요, 일본. 삿포로 식구들과 여행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편안한 마음을 충전합니다. 같이 듣고 있을 친구 영미, 오늘도 힘내라 응원해주고 식구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뒷자리 2268님은 사랑하는 우리 김지수, 지인 인프라 회사 첫 출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수의 꿈을 펼쳐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인 인프라 회사 오늘 첫 출근하시는 지수님 듣고 계신가요? 역곡동교회 김영호 집사님께서 화이팅 응원하는 메시지 전해주셨네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불쌍한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암몬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며 서원을 했던 사사 입다였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은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달려나온 자신의 외동딸이었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신제사는 자신이 싸웠던 암몬 사람들이 우상에게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서원 하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 딸을 죽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6년 만에 죽어 가장 단명한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 순간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딸 대신 다른 제물을 바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딸을 바치는 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브루스 리님의 닉네임을 얼른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좀 멀리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DC. 15일 일정으로 와 지내고 있는데 와, 이 방송 한국에서의 느낌과는 진짜 너무 차원이 다르네요. 반갑고 은혜롭습니다. 그동안 허둥지둥 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나서 방송을 청취하니 감동입니다. 역시 CBS 최고입니다 하셨는데요. 예, 아우, 문득 생각나서 너무 다행이고, 딱 우리 브루스 리님이 문득 생각나 틀었을 때 나오고 있는 방송이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서 제가 더 감사하고 좋네요. 귀국하시면 드시라고 커피 쿠폰 문자로 보내놓아 드리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 부르는 Knocking on the Door of Heaven, Matt Redman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영수님, 딸 직장 픽업 가는데 차 안에서 자꾸 하품을 해요. 딸이 오늘도 맞이하는 환자들 잘 돌보면서 즐겁게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김영수님 따님이 병원에서 일하는군요. Knocking on the Door of Heaven. 이 곡으로 잠이 좀 깼기를. 이 곡으로도 부족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카페인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따님 함께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려요.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좀 전 미국에서 사연 주신 브루슬리님께서 로또 당첨보다 소중한 커피 쿠폰 은혜롭게 받겠다고 이 방송 너무 좋아한다고 또 답신 주셨어요. 예, 복권 당첨보다 더 소중하다고 즐거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곡도 여러분 마음에 즐거운 기쁨을 드리기를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남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004.

0: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좀 전 1부 끝곡으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1부 끝곡을 다른 노래를 틀려고 했었거든요. 뭔가 비가 내린 뒤에 이 청명함과 상쾌함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원래는 Morning is Broken을 틀려고 걸어놨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끝곡을 틀기 한 20초 전에 20초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한 15초 전에 제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로 바꿨는데 바꾸기를 잘했나 보다 싶어요. 뭔가 이 비 온 뒤에 비 오는 날에 감성과 잘 어울린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진영성님 계시는 여주는 아직 비가 오는군요. 감성 충만하다고. 김영근님 계시는 충북 제천의 어느 산장. 와, 비 오는 아침. Amazing Grace 들으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감사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네. 비가 다 그친 게 아니었네요. 아직도 조금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네요. 여러분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2부 순서 이어갑니다.

50대 전화 뒷자리 9770 쓰시는 분은 주간보호센터 차량 운행하신대요. 오늘도 우리 천사 같은 어르신들 하루 무탈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오늘도 안전 운행하시고요. 어르신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선한 바람님께도 쿠폰 드리면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들은 다들 부지런하시네요. 전 방송 알람을 6시로 맞춰놓고 따뜻한 차 한 잔 갖고 나와 마당 냥이들 밥 챙겨주고 한쪽에 앉아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주님의 은혜임을 아니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아유, 우리 문자 주신 선한 바람님도 부지런하신 거죠. 아침 6시 알람, 우리 방송 알람 맞춰놓고 매일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다 부지런하신 겁니다. 선한 바람님 닉네임을 보니까 이 곡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질병을 겪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단순히 병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회복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질병 또한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치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번에 치료를 받거나 점진적인 치료의 과정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회복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59번째 묵상 진정한 치유 하나님과의 동행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현숙님 주신 노래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주 스노우맨님은 바쁘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주와 강화를 오고 가며 농사와 야채 장사를 하면서 잘 지냅니다. 지난달에는 제주에서 고사리 채취를 했고요. 지금은 강화에서 모내기 준비하고 있네요. 항상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애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창 바쁘실 때예요. 그쵸? 비공개로 오신 분 지방에 출장 가셨군요. 새벽에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살짝 운치 있는 아침

아침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몸이 다소 피곤한데 그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하루 잘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영수님 2부도 오셨어요.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꾸물꾸물한 날씨.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들이 성령의 담비로 씻기기를 바라봅니다.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제 비가 이제 그치기는 그쳤는데 정말 다른 청취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다시 내릴 듯 하늘이 굉장히 꾸물꾸물합니다. 이렇게 짙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에밀리 맘님의 따님 지우가 오늘 무용 콩쿨에 참가한대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만큼 무대 위에서 본인의 춤을 마음껏 추고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우야, 이미 너는 충분하다고 엄마의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찡찡이 맘님, 야간 근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CBS와 늘 일상을 함께합니다. 교대 시간 기다리고 계시다고. 왠지 오전 8시가 교대하는 시간이 아니실까. 오늘 끝곡은 What is not for grace, 은혜 아니면 준비했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

0: 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3, 4, 5 모이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뭐 재테크, 자산관리 이런 얘기들. 근데 이걸 위해 꾸준하게 저축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주식이랄지 뭐 부동산 등등 다방면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가장 좋은 투자는 이거라고 하죠. 나에게 하는 투자. 남들이 다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투자라고 해도 나 자신이 제로 상태라면 거기에다가 뭘 곱해도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라는 그릇을 먼저 채우고 또 발전시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항시 잊지 말아야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 싱그러운 5월에 성장을 위해서 뭐라도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부르는 아침이란 곡이었죠. 예.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간밤에 비가 좀 제법 전국적으로 내렸고 파주 쪽은 천둥이 너무 많이 그 새벽에 치는 거예요. 하늘이 막 무너지는 줄. 예. 한 10분 간격으로 한 3, 4번 정도가 정말 쾅 우르르 쾅 하는 바람에 잠을 좀 설쳤어요. 예.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비는 잠깐 그치고 개인 그런 모습이고요. 예. 강난초님은 댕댕이랑 아침 산책 다녀왔습니다. 비 온 뒤라 상쾌하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때 산책하는 게 좋기는 한데 공기가 뭐 깨끗하니까 근데 사실 댕댕이 그럼 바로 목욕해야 되는데 예, 다 튀잖아요 그 흙탕물 같은 거 그거 다 감안하시고 예, 가면 좋죠. 강아지도 약간 그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산책하면 또 분위기 있고 특별한 산책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투자 얘기를 해봤는데 예, 가장 좋은 투자는 나에게 하는 투자다. 요즘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거창한 건 없고 그냥 잠.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해요. 평소에. 예.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됩니다. 예. 저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저는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는 자면 좋더라고요. 다음날. 예. 안 그러면 다음날에 약간 좀 비몽사몽 컨디션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근데 저는 7시간에서 8시간은 이렇게 자는 게 좋더라고요. 예. 잠이랑 나에게 하는 투자. 저는 뭐 직업상 DJ니까 CCM DJ니까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CCM을 들으면서 그 전에 또 제가 미리 들어보면서 선곡을 해놓거든요. 조금 선곡을 하면서 듣고 생방송 중에 듣고 이러면서 좋은 곡들 들으면서 예.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이런 그 두 시간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투자다. 예.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몽돌님은 나에게 하는 투자. 한문 자격증 취득하기. 오. 이거 뭐 한자 능력 시험 뭐 이런 건가요? 요즘 저희 아들이 마법 천자문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지금 거의 다 봤어요. 최근에. 저만 보면 하는 거죠. 뭐. 막을 팡! 근데 주인공이, 마법 천자문 주인공이 손오공인데, 또 약간 그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약간 애절한. 예, 그런 또 만화이던데 이렇게 또 재미도 느끼면서 공부도 하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은 좋은 것 같아요. 아침 햇살님 잠을 몰아 잤어요. 저녁 7시에서 10시 반까지 자고 1시쯤부터 또 아침까지 새벽에 우당탕탕탕 좀 어설프게 깼지만 푹 잤어요 라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 필요한 잠이었을 거예요. 예, 나에게. 희숙님도 천둥 소리 깨셨어요. 의정부. 그러니까요. 번개도 쳤겠죠. 천둥 번개. 예. 닉네임 어린양님께서 와주셨. 샬롬 반갑습니다. 다원님.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 오늘의 일정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곡 신청곡으로도 보내주셔요. 꿈이 있는 자유의 아침 묵상. 예.

진아 목마른 내 영혼 들었고요. 앞서 김영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 꿈이 있는 자유의 아침 묵상, 내 모든 소망까지 쭉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은지님은 더 늦기 전에 편입해서 공부 중인 1인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지만 역시 공부는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하는 걸로 크크크. 그래도 언젠가의 나를 위한 투자하는 중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요. 오늘도 샬롬 남기셨는데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거 뭐 다 뭐 체크되는 거고 진도 뭐 상황 이런 거 그렇죠? 예. 할당량을 다 못하면 이거 패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또 의지를 갖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예, 일단 의지가 있으니까. 닉네임 별이님은 나주로 출장 왔습니다. 여기는 비와 바람, 빗소리가 너무 좋네요. 좋은 아침! 서정님도 와주셨고. 한미영님은 오늘 화요일은 우리 숭의교회 피켓 전도하는 날입니다. 저는 8시 30분 타임인데 피켓 전도 후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교회부터 가서 오늘도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인천 숭의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라고 남기셨고, 이것도 정말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날도 좀 궂은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 전에, 사실 출근하기 전에 뭔가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더 시간 내 시간을 빼야 되고. 아무튼 전도특공대 아침부터 출격. 예, 화이팅입니다. 방글이님은 어제도 비가 지나가더니 오늘도 비 오네요. 나를 위한 투자라. 요즘에 제가 좀 게을러져서요. 건강을 위해서 계속 배우는 건 댄스 스포츠 하나입니다. 요즘엔 차차차 매주 화요일에 배우. 그 유명한 다 함께 차차차, 그 차차차구나. 사실 춤 이름만 알지 어떤 동작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약간 흥겨운 춤이겠거니. 예. 차차차. 동작이 점점 어려워져서 그 영상 보면서 복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 안 해서 큰일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이런 그 춤 배우는 거 저는 정말 강추. 예. 이게 정말 몸을 위한, 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땀 쫙 빼고 이러면 개운해지잖아요. 몸도 마음도.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이런 자기를 위한 투자. 예. 차차차 화이팅. 본보로봄님은 후디 굿모닝. 저는 요즘 가족들 혹은 뭐 친한 지인들

를 만나면 앱 테크를 추천해요. 모두 토땡 혹은 쪼르땡켜. 금액은 적은데 결속력도 다지고 은근 기다려주고 재밌어요. 티끌모아 건물주 되자. 지금은 전철 타고 출근 중입니다. 제가 잘 소개한 거 맞아요? 지금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예.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와 함께 걷기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티클모어 태산. 예. 신청하신 곡이 근데 어떤 곡인지 모르겠네 이게. 예. 일단 오늘 오랜만에 권아름 진소영 이 곡 들을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크룩스 온 세상 위하여였고요. 예라멀십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청하신 곡이었어요. 박요한 온 데이빗 쿠 기대 사연도 주셨는데 12년 만에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피아노 가르쳤던 제자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익산에서 광명으로 KTX 표도 왕복으로 끊어서 보냈어. 아, 제자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티켓팅 같이 탁 해놓고 초대한 거예요? 와, 제자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익산은 지금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중 기대 듣고 싶습니다. 청하신 곡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서 권아름, 진소영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었죠. 네 곡을 쭉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오늘도 아이들 등원하자마자 샬시 접속, 집 정리 시작합니다. 저희 큰아이 학습지를 시작했어요. 그 스마트라서 태블릿 중고로 구매했고요. 엉덩이 붙이는 재미, 학습하는 재미가 잘 이어져서 좋은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저희 어릴 때는 특별히 뭐 안 해도 때 되면 연필 잡고 글씨 쓰고 공부도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 연필 잡는 손 힘도 길러줘야 되고 책상 사용도 미리 연습시켜야 되고 뭐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거를 공감합니다. 아, 저희 둘째 녀석도 연필 쥐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학교에서 분명히 지도가 있었을 텐데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그냥 쥐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 쥐듯이. 예. 그러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 그래서 저랑 같이 특훈을 했습니다. 예. 연필 잡는 법. 그러니까 연필을 이상하게 쥐니까 뭐 글씨체도 삐뚤빼뚤이고 본인이 지가 쓴 글도 뭐라고 썼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니. 예.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저랑 특훈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고. 근데 또 이 글을 보니까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예. 하지만 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젓가락질 잘 못하네 진짜. 근데 연필 쥐는 거는 저도 초등학생 때 확실히 배워가지고 딱 힘 줘가지고 한자 한자 잘 쓰는데 젓가락질은 또 다른 얘기네. 본인이 편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편한 거. 오래 글씨 써도 아프지 않으면 그러면 뭐 나만의 방법일 테고 젓가락질도 비슷할 테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CBS 월십 콘서트 치유 음반 중에서 이 곡 듣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곡은 우리 봄보로봄님 청하신 곡이에요.

이경미의 기쁜 날, 앞서 치유 음반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였습니다. 수현님이 젓가락질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중학생 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젓가락질을 정석으로 FM으로 하는 걸 보고 저도 고쳤답니다. 선한 영향력이었달까?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남기신. 그치. 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예뻐. 이게 맞아. 그러면 나도 영향을 받는 거. 아, 진짜 선한 영향력 받으셨네. 예, 수현님도 참전해 주셨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연주곡이에요. 트루 워시퍼스 12의 피처링 심삼종,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